0: 일요일 오늘 아침 첫 곡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The Sign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도 참 깔끔하네요. 비상 깜빡이 얘기를 들었는데 9303님이 저는 불쑥 끼어드는 무례한 운전자들 때문에 승질이 막 나다가도 라디오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태생이 예, 굉장히 천사 쪽이 강하신 전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중에 정말 진짜 뭐 이런 표현 좀 진부하지만 법 없이도 살 후배가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했죠. 그랬더니 한 6개월 몰다가 어때 좀 할만해? 그랬더니 형 저 차 팔았어요. 못 견디더라고요. 참 운전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도 운전하고 계신 분들 진짜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안전하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2161님은 얼마 전에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발을 밟혔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미안해 하시길래 저 하나도 안 아파요 하면서 괜찮은 척 연기했어요. 사실은 엄청 아팠어요. 참 우리가 그래요. 그죠? 거기서 대놓고 아, 많이 아픈데 괜찮아요 라고 할 수는 없죠. 예. 뭔가 살면서 하게 되는 그것도 거짓말인데 한 개도 안 아프다고 할 수 아파요. 어색합니다. 딸이 4살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저와 아내한테 아직은 뽀뽀는 해주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하고 뽀뽀하면 꼭 팔로 입을 쓱 하고 닦아요. 기쁘지만 서운함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저는 딸이 없지만 해주는 게 어디야 쪽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58님 그리고 혹시 아직 뭐 흡연을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너는 아빠랑 뽀뽀하고 그거 닦으면 아빠 조금 섭섭한데 라고 하면 애교 있게 그럼 한번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시죠. 자, 광고 듣고 일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0: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주말 아침에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게으른 소파의 노래 오늘 첫 곡의 주인공은 데니구입니다. 데니구 뭐 정말 바이올린 연주자로 지금 가장 유명한 그런 젊은 연주인이지만 은근 또 재즈곡들을 참 잘 불러요. 뭐 챗 베이커라든지 얼마 전에도 녹화를 하는데 뭐 그냥 디폴트로 항상 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네. 자, 데니구의 목소리로 Will You Be My Home, 여기 클로저가 함께 피처링한 곡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악기면 악기, 목소리면 목소리, 그리고 좋은 이미지로 점점 팬을 늘려가고 있는 뮤지션 이 데니 싱즈라고 하는 첫 보컬 앨범에 담겨있는 곡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으른 소파의 노래 데니 구의 목소리 Will You Be My Home 시작합니다.

0: 들으신 곡은 저도 덕분에 오늘 처음 듣는 노래인데 멋지네요. 아주 젠지다운 이름입니다. 건이라는 활동명을 갖고 있는데 알파벳 G 그리고 숫자 0 그리고 NNY를 붙여서 본명이 정건희인데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건이. 24년도에 나왔대요. 자, 게으른 소파의 노래. 다음 곡은 라이브 음원을 준비했는데 베이비 페이스의 Change the World입니다. 보통 이 제목 하면은 에릭 클랩튼 노래 아닌가? 네, 사실 에릭 클랩튼이 부른 곡도 프로듀서가 베이비 페이스였어요. 정말 미국 R&B 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죠. 보이즈 투 맨이라든지 토니 브렉스톤 음악적인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프로듀서인데 아무튼 Change the World 같은 경우에는 원곡이 따로 있었습니다. 컨트리 가수 와이노나 저드라는 여성이 불렀던 노래를 에릭 클랩튼이 그 유명한 존 트라볼타가 바람 맞아갖고 갑자기 초능력을 갖게 되는 페노메논이라는 영화 주제곡으로 아주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때 베이비 페이스를 이 노래를 잘 다듬을 사람은 이 친구야 하고 에릭 클랩튼이 직접 콕 찍어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 버전이 히트를 했고요. 이 노래를 이제 베이비 페이스가 MTV 언플러그드 한참 유행할 때 자기 버전으로 노래를 한 게 있어요. 한 7분 정도 되는데 현장감도 있고 연주도 좋아서 굉장히 빨리 끝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베이비 페이스와 에릭 클랩튼의 언플러그드 라이브로 Change the World 들려드립니다.
1: 왜요? Let's do it.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0: 가격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수도권의 열대야는 주춤했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17일 동안 이어졌던 서울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물러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34도까지, 전주 35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26도에 머물겠고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오늘 오전까지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 경북 북동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제가요 요즘 가계부를 적고 있어요. 팔자에도 없는 재테크 한다고 덤볐다가 인생 공부 크게 하고 다 필요 없다, 이제부터 무조건 아끼는 것이 내 인생 재테크다, 이렇게 가계부를 시작했는데 정말이지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했습니다. 먹어도 너무 먹어요. 20대 혼자 사는 여자가 병어를 주문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병어조림 먹고 싶어서 병어 사고, 감자 1kg, 홍고추, 풋고추, 양파, 그 뒤로 바지락 2kg, 동죽조개 1kg, 곱창, 순대도 샀어요. 가계부에 온통 음식 메뉴뿐이라 좀 민망해서 식비 이렇게 통일을 했는데, 그랬더니 칸칸마다 식비. 다들 한여름엔 입맛이 없다고들 하는데 난 왜 이러죠? 아무튼 저의 재테크는 또다시 음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분명 다른 20대들보다 훨씬 미각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퍼슬퍼슬 감자가 속이 깔린 병어조림의 맛을 벌써 알고 계신 거잖아요. 자두, 참외, 옥수수, 민어와 농어까지 이렇게 보약 같은 제철 음식들로

네, 최근 아주 촉망받는 여성 싱어송라이터죠. 미노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이 식자재를 사야 돼. 맞죠? 뭐 장을 봐야 돼, 식자재를 사야 돼. 한 끗 차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리는. 자, 7773님. 네. 결국 이게 다 형편이 되니까 이렇게 시키신 거죠. 네, 식비, 식비, 식비.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니까 행복한 가계부 계속 되시길 응원드리고요. 9967님은 음식 배달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줄여보려고 배달 앱을 삭제를 했는데요. 정확히 2시간 만에 다시 깔았습니다. 에이, 또 형편될 만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죠? 380803님은 제가 요즘에 버터떡에 꽂혔거든요. 애기 주먹만 한 게 4개에 8,000원인데요. 이게 뭐라고 제 지갑을 이렇게 탈탈 털어가는지. 한 입을 먹으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못 먹어봐서. 네, 저는 강냉이를 그래서 일단 열면 안 돼요. 아무리 큰 강냉이도 여는 순간 그냥 예 그날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왜냐? 다음날 눅눅해지기 전에 먹고 싶어서. 본가 가서 할머니가 부모님께 크림 스파게티를 만들어 드렸어요. 아, 할머니하고 부모님한테 해드렸다는 얘기예요. 피클이 없어서 오이소박이로 대신했는데 다행히 할머니도 부모님도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8233님. 뭐 조금 매운 피클이죠. 네. 27 딸아이의 취업 문제로 트러블이

있어서 밤을 샜습니다. 아이도 힘들고 저도 마음이 무거워서 일단 당분간 알바 잠시 쉬고 친구 만나서 얘기도 좀 하면서 충전하겠습니다. 6864님. 그죠. 자식 문제는 정말 선을 긋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취업 문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응원 드리면서 노래는 빅나티와 그리고 NCT의 마크가 함께한 여름이잖아 준비했습니다.

0: 이동주님, 일요일인데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면 좋은데 신청곡 방금 들려드렸어요. 마마스건이 권진아와 함께 노래를 했어요. Say You Will Be Mine. 여름이잖아요, 이었습니다.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5849님이 아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꼭 깨워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깨웠더니 눈 뜨자마자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 있죠. 아니 왜 그러냐고. 꿈에서 변우석이랑 데이트를 잘하고 있었는데 눈치 없이 그 타이밍에 깨웠다는 거예요. 슬프죠. 네. 남편 입장에서도 슬프고 아내 입장에서도 슬프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요일인데 어떻게 잘 좋은 엔딩 기대하겠습니다. 1671님은 마트에서 죽부인을 파는 거예요. 반가워서 하나 사봤습니다. 근데 애들이 더 좋아해요. 역사 공부할 때 보던 거래요. 꼭 끌어안고 자는데 어지간히 마음에 드나 봅니다. 그쵸, 죽부인, 그쵸, 레어템. 근데 이제 또 한번 유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여름에 허전할 때. 4570님, 정년퇴직 후에 집에서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딸내미들 방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마쳤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퇴직 후에 가장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네요? 아, 왜 겁을 주세요? 그래도 좋은 일이 분명히 얼마 안 되셔서 이제 좀 적응한 기간이 필요하시겠죠. 자녀들도 이렇게 장성하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앞으로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아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올게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최계양님이 애가 방학해서 맛있는 것 좀 만들어주려고 이틀 내내 주방에서 지지고 볶고 다 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급식 먹고 싶대요. 인생 참 재밌습니다. 아니 뭐 길들여졌으니까. 네, 그 진짜 예, 오늘 행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네. 요즘 건강식 챙겨 먹겠다고 병아리 콩을 불리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진짜 콩이라면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입맛을 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3522님. 그러니까 저도 참 신기한 게 몸이라는 게 사실은 의사가 막 옆에서 적극적으로 권고 뭐 해줘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입맛 같은 것도 저도 생전 안 먹던 해산물이나 이런 거를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래 좀 몸을 위해서 그 최근엔 구내식당 가도 옛날에는 그냥 일단 밥을 먼저 입에다 넣었는데 야채를 먼저 먹으면 뭔가 조금 더 좋대요. 그래서 일단 많이는 아니어도 샐러드를 비우고 그 후에 이제 메인 메뉴 뭐 밥이나 국을 먹게 되더라고요. 우영신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친구 생일 때문에 파티하러 뷔페를 가신대요. 배불리 드시고 오시고요. 자, 친구가 함께 너무 좋아했던 일상으로의 초대 신청하셨는데요. 자, 신해철의 목소리로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아, 이 외에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1970-5485 김정은님 등등 그동안 이 노래 듣고 싶어 하신 분들입니다.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7월 마지막 날 초성 퀴즈로 드렸던 노래인데 보니까 하트가 엄청 눌려져 있어서 오늘 3부 첫 곡으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20년이 훌쩍 넘었어도 한번 좋아하신 분들은 너무 반가워해 주셨어요. 그렇게 흔들어 제끼면서 무대에서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무대 장악력까지 정말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었던 팀인 걸로 기억합니다. 라고 6586님 그리고 2123님은 여름에 친척들이랑 다 같이 차 타고 해수욕장 갈 때 들었던 노래거든요. 이 노래를 들어야 아 진짜 여름 있구나 싶고 휴가 분위기도 제대로 났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여름에 머물고 있는 UP의 바다였습니다. 자,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0: 오뚜기.
1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15님의 신청곡으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빨간맛 레드벨벳. 이 곡도 나이가 얼추 10년 되어가는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특히 아까 유피 같은 경우에 너무 참 자 맨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접고 자 1015님께서 신청하시면서 엄마가 다치셔서 대신 상추 따고 있는 딸인데요. 엄마가 평소 때 하시던 일인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레드벨벳 빨간 맛 시원하게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이게 일요일이라 함께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 2563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신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손님도 좀 늘고 매출도 쑥쑥 올라서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손목이 아작날 정도로 얼음을 퍼나르고 계시다고. 네, 그 저기 보호대라도 좀 하고 하시죠. 예, 또 이게 매출 때문에 매출이 진통제 역할을 하더라도 밤 되면은 이게 진짜 네. 다음 날도 또 영업하셔야 되니까. 0806님 혼자 계신 어머니 댁에 들렀더니 리모컨마다 이름표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지난주에 다녀가면서 이게 TV 건지 에어컨 건지 헷갈리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래요. 작은 종이 쪽지 몇 장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보여지는 건 종이 몇 장이지만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또 배려와 효심이 숨겨져 있으니까 뭉클하죠. 또 와서 티 안 내고 그죠? 맞아. 이런 일일수록 입을 무겁게 하는 게 요령인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5849님은 딸이 알바해서 월급 받으면 선물 사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딸이 아빠 생일도 기억하는구나 감동했는데 자기 남친 생일 선물이라고. 아빠 생일도 이제 2주 안 남았는데 갑자기 김 부장이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 소지섭 말고 정경호 배우가 Fly to the Sky 노래 이명님이 신청하셨어요. Sea of Love.

2416님이 신청하신 네, 이 노래도 오랜만입니다. 아이유의 목소리로 푸르던 들었어요. 신청하신 분이 아기가 수족구에 걸려서 병원 다녀오셨다고. 잠든 얼굴을 보니까 내 탓인 것처럼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태교 때 많이 들었던 노래 아이유의 푸르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거 뭐 워낙 많이 걸리는 질환이니까 네, 너무 그렇게 미안해 하시지 말고요. 삼복 무더위 속에 이사 준비로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제가 3년 전에 딱 요맘때 이사를 해봤거든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짐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옮기다 보니 뭐가 계속 나와요. 나는 과거에 망태 할아버지였나? 망태 할아버지 오랜만에 듣네. 망태 할아버지.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할머니가 망태 할아버지가 와서 잡아간다고. 네. 벽에는 구석할망구. 참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네. 8454님 이사 잘 하셨겠죠? 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100일이 되어서 외갓집 식구들 모두 산소에 가는 중입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또 앞으로 이렇게 가족이 다 모일 일도 많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라고 3222님 외에도 이 노래도 신청자가 많아요. 0812-9424-3322 안정숙님 악뮤의 노래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0: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강원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남 동부 내륙에는 최대 40, 제주 산간에는 최대 50, 부산과 울산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광주도 34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고요. 영동과 제주에는 이번 주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 3패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에는 원 플러스 원. 자, 오늘 이 시간 어제와 같은 주제로 영어로 듣는 리메이크 곡들, 자, 해외 뮤지션이 커버한 국내 히트곡들을 준비해봤는데, 자, 첫 주인공은 보이즈 투 맨, 윤민수의 Love Me Once Again 입니다. 정말 뭐 어떤 우리가 토종 R&B 합창 그런 남성 보이스는 이런 거다. 보이즈 투 맨 대단했죠. 자,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 국내에는 바이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팀이 만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Love Me Once Again인데 2002년에 데뷔 앨범에 담겨있던 곡이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보이즈 투 맨과 다시 작업한 건 20년이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만든 프로젝트 그룹 MSG 워너비가 이때 또 데뷔를 했는데요. 덕분에 SG 워너비 노래가 역주행으로 이어졌고, 네, 또 바이브처럼 비슷한 바이브의 그룹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위켄드의 Save Your Tears, 이 곡은 아리아나 그란데와 함께 했죠. 네. 자, 비슷한 시기에 이 Love Me Once Again이 나올 때 이 노래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혼자 부른 버전도 있어요, 위켄드가. 근데 함께한 요 리믹스 버전이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두 곡을 원 플러스 원으로 묶어봤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이번 주는 영어로 듣는 리메이크라는 주제로 선곡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서 국내에서도 정말 큰 사랑을 뭐 지금도 받고 있는 네덜란드 팝 또 재즈 뮤지션이기도 하죠. 바우터 하멜. 바우터 하멜 그러면 뭐 브리즈라든지 마치, 에이프릴, 메이 같은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히트곡이 있는데 샴푸의 요정을 이 영어로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원작자 장기호 씨가 함께 Fairly of Delight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같이 만드셨대요. 제가 바로 이 샴푸의 요정이 만들어지는 현장에서 당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이게 원래는 MBC 베스트 극장 1회 방영되는 그냥 단편짜리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채시라 씨가 주연했던.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이 곡에 브릿지가 없었어요. 근데 노래가 정말 그때 데모 때부터 야 이거는 진짜 된다. 형 진짜 멋있다. 이랬는데 정말 큰 사랑을 오랜 시간에 거쳐서 점점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드라마 사용된 버전과 달리 곡의 길이도 그 브릿지가 또 만들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샴푸의 요정이 된 거죠. 그리고 한 곡 더는 정말 빛과 소금 오리지널 곡 중에서 여기에 오래된 친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시작해서 사실 오래된 친구 빛과 소금은 장기호, 박성식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어떤 계절을 맡고 계셨는지 그건 지금 기억이 나질 않는데 네, 뭐 예를 들면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봄을 맡고 있는 김종진입니다. 뭐 약간 아이돌식 인사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태환 형님이 건반 연주하는 이분은 환절기를 맡고 있다고 뭐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정말 오래된 기억인데요. 제목도 오래된 친구. 네, 빛과 소금의 팬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자 그러면 샴푸의 요정 바우터 하멜.

버전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네, 오늘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뭐 몇 번 주 중에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앞으로 한 2주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네, 휴가 겸 정리할 것들 때문에 뉴저지에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이 시간부터는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가 바통을 이어서 오늘 아침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 이후로 또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도 도와주실 예정이고

배우 진구 씨. 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진구 씨 그 평소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저도 궁금하고 저도 가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바로 돌아오기 전날에는 이장원 씨도 한 이틀 정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좀 특별한 오늘 아침 스페셜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과도 재밌는 시간 보내시면 제가 또 싹 잘 정리해서 네, 짜잔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유 뭐 죄지러 가는 거 아니지만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다 정리했어야 되는 일인데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좀 뭔가 이번엔 잘 정리하고 싶다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부터 이어지는 우리 윤주 씨도 반갑게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음악 없이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도 윤상은 아니지만 윤주 씨와 함께 행복한 한 주 시작하시고 저는 잘 다녀와서 네, 다시 연락드리도록 아니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저는 쇼핑백 컵홀더 하나도 다 찢어질 때까지 씁니다. 한번 쓰고 쉽게 버리기엔 이 물건이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절약하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저한텐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겨우 한번 쓰이고 버려지기엔 아직 쓸모를 다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끝까지 쓰일 기회를 주는 일. 저는 그 안에 삶의 품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

0: 정치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좋지 않은 이별은 없다. 노래 좋지 않아요? 노래 좋은데요, 저는. 제가 참여해서 그런지 더 정겹고 마치 1980년대, 90년대의 그런 음악 스타일, 좀 복고풍이면서 감성이 그렇게 도드라진 음악.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세븐틴의 막내죠, 디노. 디노의 또 다른 그 캐릭터 피처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피처링의 퓨처링은 또 그 아주 짧은 나레이션이지만 이문세가 도입

입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한 거죠. 앞에 부분에 나레이션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DJ의 음성이 필요하다고 그 프로듀서인 개범주 씨가 저에게 개인적인 좀 친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연락을 받고 또 음원도 받고

0: 아니 제가 웃는 게 그러니까 디노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빌보드 차트에 제 이름 석자가 올려진다면 참 좋겠군. 뭐 갑자기 그런 생각하면서 픽 웃게 됐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은 연휴 아침하고는 조금 사뭇 네, 다르죠. 마음 자세가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2: 경복, 기업이 잘 되는
13: 경복,
12: 잠재력을 전문가로 4호선 캠퍼스.
1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경북대학교.
1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18: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19: 키가 크고 싶다면
20: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2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2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6: 지긋지긋 무조맨
27: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다. 논스탑 더 뮤직, 뮤직, 뮤직, 뮤직. 1, 2, 3, 4. 논스탑 더 뮤직, 뮤직, 뮤직, 뮤직. 리듬에 몸을 싣고 마음은 조금 더 가볍게 논스탑 더 뮤직 시간입니다. 음악 위주의 시간이죠. 예. DJ의 말수는 좀 줄이고 좋은 음악들 한 세 곡에서 또 한 다섯 곡 정도를 쭉 이어서 듣게 되는 논스탑 더 뮤직. 박진영이 정말 오래간만에 새 음원을 내놨죠. 거기에 웻이라는 제목에 역시 복고풍의 그런 사운드와 그리고 성량을 뽐내고 있는 박진영의 노래.

예. 네, 다 같이. 와. 아, 리듬이 이거 재밌는데, 이거? 와, 이 리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갔잖아요. 이 리듬.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어, 이것도 되네요. 아, 예. 나나나. One Direction. 예, 잘하셨어요. 우리가 싸울 때도 너는 참 매력적이야.

나고 헤어지기를 우리는 반복하지. 우리는 나 예예 다소 좀 유치하지만 또 나름대로 매력적인 그런 사랑 얘기. 원 디렉션의 나나나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마룬 5하고 위즈 칼리파가 피처링한 페이폰. 예, 나 지금 공중전화에 그 공중전화에서 갖고 있던 잔돈 다 털어서 지금 너한테 전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별 후에 그 후회하는 장면을 연출한 페이폰이라는 제목의 노래. 좀 신나는 노래였고요. 박진영의 웻. 아, 오랜만에 너무나 반갑고 좋은 소식이에요. 박진영 씨가 새 노래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핫 서머, 뭐 핫 리듬으로 진짜 올 여름에도 이렇게 핫한 춤꾼으로 돌아온 JYP. 강렬한 라틴 팝이죠. 웻은. 이렇게 해서 세 곡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일요일 non-stop the music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 두 곡. 두 가수가 얼마나 친한지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퀸시 존스라고 하는 대단한 프로듀서와 함께 음악을 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가수들. 그래서 음악적 성향이 좀 비슷하다?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건데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첫 곡은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그리고 또 한 곡은 다이아나 로스의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To?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확실히 오늘 아침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폭염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위의 절정을 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을 보면 34도, 전주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직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열대야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밤더위가 주춤하면서 17일 동안 이어졌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4.5도를 기록하면서 25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태풍 돌핀이 중국을 향해 가면서 간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 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고 물결도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김유정.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세상은 넓고 멋진 뮤지션도 많다.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예. 자,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레게의 전설. 레게의 친정엄마. 레게의 지존. 예. 밥 말리입니다. 밥 말리. 처음이죠. 예, 이 시간에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밥 말리. 쿵짝쿵짝 이렇게 정박이 아니라 짝깍 짝깍 짝깍 이렇게 엇박자를 기초로 하는 이 느긋한 리듬의 레게 음악. 저기 카리브해의 중앙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나라죠. 자메이카에서 탄생이 됐는데, 자메이카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입니다만 문화적이나 뭐 예술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메이카 뮤지션인 밥 말리의 음악을 하나의 그 음악, 저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보기도 하는데, 일단 뭐 노래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진짜 흔들흔들 박자를 타게 되는 흥겨움과 중독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운데 설명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귀로 직접 즐겨보시죠. 레게 클래식입니다. 밥 말리, No Woman, No Cry.

이 무더운 여름에도 레게 음악을 들으면 그냥 야자수 그늘 아래 촥 드러눕든 아니면은 그냥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좀 과장된 화려한 셔츠를 입고 바지는 아주 펑퍼짐한 바지 운동화 차림보다는 맨발이거나 슬리퍼 이게 더 어울리는 레게의 사운드 레게의 모습 이거 아닙니까? 그쵸? 파말리 No Woman No Cry 간혹 No Woman No Cry라는 제목 때문에 뭐 여자가 없으면 눈물도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No는 없다 아니다 라는 뜻보다는 Don't 라는 의미로 그대여 울지 마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메시지는 좀 궁핍한 자메이카 국민들하고 전 세계 흑인들에게 울지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희망찬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예. 좀 심플한 리듬이지만 그 안에 이런 진지한 메시지와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서 레게 음악은 참 좀 영리한 음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밥 말리의 음악에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자유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도 좀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곡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 대표적이죠. 밥 말리와 그 밴드 웨일러스가 함께 부르는 Three Little Birds라는 제목 세 마리의 작은 새들 네, 이런 제목 이어서 듣는 One Love 두 곡입니다.

Feel alright. 네. 모두가 하나 되자. 그리고 우리 행복하자. 밥 말리와 웨일러스의 One Love.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Three Little Birds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변을 걷고 있는데 저 반대편 쪽에서 밥 말리가 왔어. 잘 왔다. 괜찮아. 우리 다 잘 될 거야. 뭐 Don't worry about thing. Cause every little thing gonna be alright.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밥 말리가 아직 살아 있어서 뭐 국내 공연 온다 이러면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뮤지션들 가운데서 레게 음악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아닐까? 국내 누구? 아, 핑계를 불렀던 김건모 씨. 아, 좋아할 것 같죠? 네. 예전에 김건모 씨도 레게 머리하고 막 방송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닥터 레게라는 팀, 그 팀에서 활동했던 리드 보컬 그 바비 킴도 진짜 기뻐하겠죠? 아니면은 저 무한도전을 통해서 남다른 레게 사랑을 줬던 그 하하도 있다 진짜. 하하가 제 그 새 앨범 그 쇼케이스 때 제가 했던 그때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하하가 제 노래 중에 그 솔로의 찬이라는 곡을 그냥 하하스럽게 레게 스타일로 불러서 얼마나 그 흥미롭고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냥 나도 내가 미워요 이런 부분을 나도 내가 미워지요 이런 느낌으로 불러서 내 사랑 찾아주세요. 아, 하여튼 모든 곡이 다 레게풍이 되더군요. 그 정도로 레게 소울이 흐르는 하하가 스컬하고 레게 그룹도 결성했는데 그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레게 강 같은 평화라고. 레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이번에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반말리 편의 스페셜 게스트로 하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하가 이 노래를 계기로 레게 음악을 아주 진지하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무한도전 강변북로 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했었던 곡이었어요. 예. 키 작은 꼬마 이야기 하하 노래입니다.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만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오늘 밥 말리, 밥 말리의 음악의 세계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 레게 음악이 영미권에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한 아주 뭐 상징적인 노래죠. 그 에릭 크랩튼이 리메이크해서 더 유명해진 곡이기도 해요. 예. I shot the sheriff. 나는 보안관을 쐈다. 뭐 이런 끔찍한 그런 제목인데 내용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래 이제 밥 말리 오리지널 곡으로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오후 좀 보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1300번님의 사연입니다. 신디, 할머니가 시골에서 옥수수를 보내주셨는데 맛이 기가 막히네요.

혹시 옥수수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하나씩 뜯는 알라리파가 있고 아니면 와구와구파. 먹는 방법은 제각각이어도 마지막에 하모니카는 한번 불어주는 게 국룰 아니겠어요? 여름의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 만국 김신영입니다. 1초가 지울러가는 아까운 일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그렇죠. 할머니가 보내주는 시골 음식들은 다 맛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쪄주는 감자는 똑같은 감자인데 맛있어요. 예, 알라리 파세요? 아니면 와구와구 파세요? 저는 다 쪄놓은 상황에서 자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먹는 약간 쿠키식으로 먹는 쿠키파예요. 이걸 와구와구 먹으면은 입술 까질 때도 있고.

0: 반 이렇게 또 잘려요. 예. 그걸로 하면 또 괜찮다. 예. 생활 상식이다. 예. 말씀드리고요. 아, 샐러드. 아니요. 예. 옥수수는 옥수수로 먹어야죠. 거기에다 양배추를 왜 집어넣나요? 치커리 왜 먹나요? 예. 필요하다면. 예, 요즘에 또 음료로도 잘 나오니까 그렇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말씀드리고요. 아, 오늘 3, 4부, 우리 정이 막둥이죠. 일요일에 비타민, 댕이댕이, 최유댕이의 최유정 씨와 정의 방곡타 15 달려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우리
6: 나왔어.
5: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12: 지긋지긋 무조맨.
13: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정화의 망국 8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 구랭지 김치,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를 귀한 손님들,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음악으로 한 번 더 뒤풀이해보는 시간, 애프터 송파티. 유난 떠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오의 망국에 워낙 탑스타 분들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한 번 더 바지끄러기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송파티 오늘의 손님 모셔볼게요.
7: 여러분은 지금 감성 보컬 이보람도 푹 빠진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보람입니다. 제가 올해로 벌써 데뷔 20주년을 맞았어요. 시야 완전체로 전국 투어도 준비 중이고 또 이렇게 솔로로 신곡도 발매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중인데요. 이번 제 신곡

제 반대편에서는요, 20년을 걸어온 저의 이야기이자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추천곡도 소개해드릴게요. 저의 추천곡은 시아의 스테이인데요. 시아가 8월 29일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가수 이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울리는 보컬 가수 희니 사랑하는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을 반짝반짝 물들일 가수 흰 박혜원입니다. 매번 정오의 희망곡을 찾아올 때마다 칭찬도 한가득 듣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저도 이런 행복, 기쁨, 반짝반짝한 기억들을 그대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공연과 신곡을 준비 중이거든요. 곧 공개될 저의 미니앨범 여름결, 콘서트, 미드나잇 블루, 루나리움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번엔 제가 가져온 추천곡 선물 알려드릴게요. 저의 추천곡은 조동희의 시간에게 라는 곡입니다. 이 여름처럼 푸른 청춘을 보내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메시지가 가득 담긴 노래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이 곡이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의 추천곡 듣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가수 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축제는 계속된다. 다음 주를 꽉 채워줄 주인공은 누구? 기대하시라. Who's next? 정오의 희망곡을 꽉 채울 그들이 온다. 8월 10일 월요일 여름을 접수하러 왔다. 부부걸. 8월 12일 수요일 마음을 녹이는 음색 조직 and the soul. 그럼 다음 주 정오의 희망곡 딱 기다려주세요. Coming soon.

톡톡 튀는 트렌드 음악들을 쏙쏙 잡아내는 차트 인기 급상승 뮤직 인더뮤. 내리쬐는 햇볕도 이글이글 더위도 막지 못하는 게 있죠. 바로 임금뮤인데요. 이렇게 사랑을 먹고 쑥쑥 자란 노래들 한번 만나봅시다. 첫 번째 곡은요. 예나의 캐치 캐치입니다. 얼마 전에 청룡 시리즈 어워즈가 열렸죠. OTT를 통해서 공개된 드라마와 예능

청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시상식인데요. 이번 시상식에 생중계를 본 누적 시청자 수가 230만 명일 정도로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축하 무대도 아주 화려하고 재밌었는데요. 특히 예나 씨가 꾸민 축하 무대가 또 화제였습니다. 일단 등장부터 아주 센스가 넘쳤어요.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 사랑세포 복장으로 나왔는데요. 사랑세포가 변신하는 장면에 맞춰서 마치 마법소녀가 변신하듯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간에 관객석으로 내려갔는데 유미의 세포들 남자 주인공 술록이 역할을 했던 배우 김재원 씨와 춤을 추는 모습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자랑 하나 하자면 우리의 신디! 김신영 씨도 이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 시상자로 함께했다는 거 슬쩍 뽐내봅니다. 자, 다음 곡이에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입니다. 지난주 금, 토, 일,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에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펜타포트는 국내 대표 락 페스티벌 중 하나인데요. 올해는 혁오, 이승윤, 터치드부터 QWER,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등등 다양하고 굵직한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엄청난 더위 속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뛰어놀면서 페스티벌을 즐겼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 우리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중간중간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죠. 여러 무대들이 다 감명도 깊고 화려했지만 특히나 둘째 날 토요일 헤드라이너였던 영국 밴드 매시브 어택의 무대가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 밴드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을 커버했거든요. 일부 가사는 영어로 개사했지만 왜 기다려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모두 미쳐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라는 후렴구 가사를 한국어 그대로 불러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임금뮤 청룡을 사랑세포로 물들인 깜찍한 곡 예나의 캐치 캐치 그리고 락 페스티벌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온 노래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이 두 곡 듣고요. 저는 신디와 함께 정오의 희망곡 탑 15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낮더위는 여전합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서울은 30도, 전주와 광주는 33도를 넘었습니다. 어제 강릉에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0: 지금도 동해안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풍이 다시 강해지면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부에는 최고 8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오후 한때 전국 곳곳에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오겠는데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며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동부산 부근 부산 쪽으로 화재 사고로 혼잡합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최신 트렌드가 머리에 쏙쏙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최신 인기 차트 정화의 명곡 탑 15. 함께할 분 2040번님의 문자로 소개합니다. 유정씨 혹시 이번 챌린지 목표 개수가 3000개인가요? 완전 열일하시네요. 근데 상황이 다양해서 다 귀엽고 재밌어요. 걸어다니는 챌린지 공장. 열일의 아이콘 최유정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열일하는 최유정입니다.
0: 야, 일단은 우리 음악방송 네. 활동은 끝이 났는데
1: 맞아요.
0: 와 챌린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계속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갈 거고요.
0: 아, 근데 저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네. 이걸 봤거든요.
1: 아, 보셨어요?
0: 최용만 씨랑 그 챌린지를 찍었어요.
1: 네.
0: 솔직히 말하면 진짜 시즌 줄 알고
1: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이전에 그 이제 SNS에 동영상 올리실 때 제 음원을 몇 번 사용해 주시고 따로 제 챌린지를 찍으신 거예요.
0: 어머나.
1: 연기 버전을.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있었는데 또 연락을 해 주신 거예요. 같이 촬영은 어떠냐. 너무 좋죠. 저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진짜 만났는데
0: 네.
1: 와 이게 저도 제 눈으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는데
0: 그렇지 보지
1: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0: 약간 팅커벨처럼 나왔어요 이정 씨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1: 네 그래서 저도 진짜 네. 와 이렇게 보고 선수님께서 또 저한테 아 생각보다 근데 더 작으시네요 이렇게 그치. 얘기하시고
0: 아,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요. 유정이를 잘 구기면 최용만 씨 주머니에도 들어갈 것 100%.
1: 네. 아니 왜 또 100%?
0: 팅커벨. 그리고 또 최용만 씨가 이제 번쩍 들어올렸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는 저는 확신했어요. 야, 팅커벨이다.
1: 근데 진짜 그렇게 도움답게 없이 그냥 바로 쭉 올리실지 몰랐어요.
0: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저도 진짜 깜짝 놀라서 막
0: 제일 크게 놀랬던 챌린지 중에 하나예요.
1: 아, 정말.
0: 자,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예, 또 말씀드리고
1: 네.
0: 우리 쪼꼬미 팅커벨 네. 우리 유정 씨 차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시죠.
1: 네, 정호의 희망곡 탑15는요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0: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 소개하기 전에 차트박 퀴즈 문제 주시죠, 팅커벨.
1: 네. 8월 3일 레드벨벳이 컴백했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은요 제목부터 시원한 여름이 연상되는 서핑 보이인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다음 중 레드벨벳의 노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빨간맛, 2번 셔터, 3번 Feel My Rhythm.
0: 와 근데 다 세 곡 다 너무 명곡인지라
1: 그렇죠.
0: 어느 것 하나를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없어요.
0: 일단 그래도 고르고 골라요. 좀 난이도가 있어요. 꽤 높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문자는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활짝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또 추첨을 통해서 건강유산균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며 우리 팅커벨의 추천곡을 한번 또 들어봐야죠. 유정씨.
1: 네. 오늘 가져온 곡은요. 윤마치님의 초록이라는 노래인데요.
0: 네.
1: 이 지금 너무
0: 윤마치.
1: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잖아요.
0: 네.
1: 눈에 초록색이 가득합니다. 지금 나무에. 그래서 그 초록을 더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윤마치의 초록 듣고 네. 올게요.

0: 만나보기 전에 정답부터 알려드리죠.
1: 네, 레드벨벳의 노래가 아닌 것. 정답은요? 2번 셔터였습니다.
0: 와, 전체적으로 사실 명곡이에요.
1: 진짜 명곡 파트였죠. 네,
0: 명곡이었지만 셔터는 셀럽5의 2집
1: 네.
0: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2집에 대한 징크스를 못 이겼던 예, 노래고 이 노래를 저희가 못 이겼어요.
1: 못 이겼구나.
0: 예, 예. 할 때마다 셔터를 내려야 하나 마나
1: 고민이 되는.
0: 예, 그러니까 아무도 예전에는 막 챌린지가 유행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챌린지 전에는 정말 아무도 못 따라하는 춤을 만들자 해서 아, 우리도 못 따라했던. 네. 무조건 두세 번은 틀렸던 네, 그 곡이다 말씀드리고요. 건강유산균 받으실 분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주 15위 시작합니다.
1: 네, 15위는요. 영케이의 Shut the Door입니다.
0: 내 동생!
1: 노래 너무 좋아요.
0: 영케이 화이팅!
1: 화이팅! 우리 데이식스의 영케이씨가 솔로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0: 아하.
1: 이번 앨범은 데이식스 영케이가 아니고 인간 강영현, 우리 영케이씨 본명.
0: 그렇죠.
1: 네, 인간 강영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하는데 특히 타이틀곡 셧더도어 꽤 마음 아픈 경험담이 담겨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가사를 보면은 믿었던 친구들은 또 내 뒷담이나 하고 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실제 경험담이래요. 그 내용이래요.
0: 이건 진짜 경험 아니면은 이런 네. 가사말을 쓸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쩌다 네. 친구들이 본인에 대한 뒷얘기를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만들고 친구들에게 가사를 보여주면서 직접 들려주는데 친구들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고
0: 야.
1: 지금은 또 화해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네. 근데 영케이도 사실 인간 강영현

0: 도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예, 대인배예요. 아유, 내 동생 우리 영케이.
1: 근데
0: 예.
1: 이 곡이 가사는 되게 마음 아픈데 분위기는 엄청 밝은데
0: 그렇죠.
1: 이게 신디에게 영향을 받은 거라고
0: 아유, 또 이게 또
1: 했다고.
0: 기사가 또 났어요. 우리 영케이가
1: 예.
0: 인터뷰를 했는데 제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해줬어요.
1: 어머 어머 어머
0: 예.
1: 어머.
0: 옛날에 이제 저와 이제 웃음에도 슬픔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예. 약간 반대적인 상황이 사실은 더 슬프거든요.
1: 맞아, 맞아.
0: 예. 그리고 반대적인 상황이어야 더 재밌을 때도 있고. 예. 우리 동생. 예. 우리 강영현이 화이팅.
1: 네,
0: 예.
1: 김신영 K.
0: 무조건 가자. 예. 듀엣 어떠냐? 예.
1: 아자아자.
0: 김신영 K. 아니면 영 K 김신영 해도 돼요. 예. 영 K를 먼저 앞에다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나가 뒤에 있을게요. 멀찌감치 말씀드리고 14위는 에스파의 레몬네. 그렇지.
1: 예.
0: 예, 강약 중강약. 네, 네, 무조건 해야 돼요. 이 예, 우리 또 에스파,
1: 네,
0: 우리 카리나가
1: 네.
0: 옷장 뺏어오고 싶은 패셔니스타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대요.
1: 우와.
0: 그러니까 카리나 씨가 뭘 입고 있는지, 이러면 이제 카리나가 입었던 뭐 후디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이제 완판인 거죠. 2위가 지드래곤.
1: 예. 우와, 진짜.
0: 그러니까 다 이게 약간 그 모델이 좋다.
1: 그것도 예. 맞아
0: 아니면
1: 좋다죠.
0: 옷을 많이 입어본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요. 이게 나한테 안 어울리는지
1: 맞아 맞아
0: 어울리는지
1: 맞아.
0: 알잖아요. 우리 유정 씨도 사실 옷 굉장히 잘 입잖아요.
1: 저요? 저는 예. 그냥 제가 좋은 대로 입는 것 같아요.
0: 기준은 뭐예요? 옷 기를 때 딱
1: 옷 고를 때 기준 일단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0: 네?
1: 핏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
0: 핏.
1: 네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비율 좋아 보이고 그걸 챙겨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 핏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색감.
0: 아, 색감. 그렇지.
1: 네, 색감을 봅니다.
0: 예.
1: 내가 가진 옷과
0: 예?
1: 어떤 조화를 이뤄내고 어떤 포인트를 줄 수 있는지 색감이나 패턴 이런
0: 패턴.
1: 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예, 좀 부탁드리고 아, 13위 갑니다. 바로 바로.
1: 예!

0: 아유, 기분이 좋네요.
1: 진짜 우리 요즘에 우리 유정씨가 네. 팬사인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0: 맞습니다.
1: 아니, 그 미니 콘서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 팬들한테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네. 한 소절씩 불러주더라고요. 팬사인회인데.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영상을 보니까 우쿨렐레 연주를 또 하더라고요.
0: 네, 이거는. 와. 팬분이 네. 이제 가져오셨어요 우쿨렐레를. 그 팬사템이라고 팬사인회 때 가져오면은 이제 뭐 가수 그 아티가 네? 그걸 받아서 착용해주고 사진 찍고 아, 뭐 이런 그, 시간이 있거든요.
1: 그것도 있어요?
0: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우쿨렐레를 가져오셔서 저렇게 치면서 노래를 좀 불렀고.
1: 근데 우쿨렐레를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조금 네. 칠 줄 알아요.
1: 언제 배운 거예요?
0: 사실. 중학생 때 찍먹, 고등학생 때 찍먹, 그다음에 20대 초반에 찍먹, 그리고 최근 28에 예. 찍먹.
1: 아, 그럼 됐어. 그 나보다 빠른 거예요.
0: 예, 예.
1: 일단은 이게 비장의 무기였다.
0: 네.
1: 예,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내 동생 영케이의 셔터 더 워 그리고 우리 팅커벨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듣고 올게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 백조싱크.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자, 다음 곡 어떤 곡이죠?
9: 네, 12위입니다.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아, 정말 레전드시잖아요. 이소라 씨.
8: 아니, 사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대요.
9: 네.
8: 밴드 부활 리더. 네. 우리 김태원 씨 아시죠?
9: 네.
8: 아, 이게 프로듀싱을 굉장히 꼼꼼히 하는 걸로 유명해요. 몇몇 가수들은 그냥 도망가는 가수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디렉을 하시는데. 네네. 보컬 디렉도 섬세합니다. 오죽하면 박완규 씨가 예 도망간 적이 있어요.
9: 오 진짜로.
8: 롤리나잇 할 때 도망가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예 근데 이소라 씨와 이제 커스라는 노래를 작업을 했을 때 그때는 그냥 한 번의 녹음이 끝났대요.
9: 우와.
8: 거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9: 그러니까요.
8: 예. 그러니까 지적할 부분이 없어서
9: 어머.
8: 아쉽지가 않았다. 와.
9: 진짜 한 번에 어떻게 그러지?
8: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보컬을 만나면 되려.
9: 그러니까.
8: 김태원 씨도 긴장을 하지 않았을까.
9: 더
8: 긴장하셨대요.
9: 예. 오, 진짜로.
8: 와. 그리고 이 곡 그 전주에 나오는 이 기타 소리는 당연히 예, 김태원 씨의 연주.
9: 아, 멋있다.
8: 진짜. 그냥 명장들의 만남이에요.
9: 그러니까요.
8: 예. 혹시 긴장했던 적 있어요, 유정 씨는?
9: 저요? 긴장했던 적? 긴장했던 적. 사실 최근에 이건 조금 좀 웃긴데.
8: 네?
9: 저희 엄마가 네. 저의 앨범을 사셨어요.
8: 어머나.
9: 근데 그거를 그 팬사인회 응모를 하셨나 봐요.
8: 어머.
9: 그거를 그래서 네. 그냥 해보지 뭐 되겠어 하고 했는데 된 거예요.
8: 어머니가?
9: 그래서 엄마가 왔어요.
8: 아, 그 진짜 긴장되는데. 와. 아, 가져가면 진짜 안 되는데.
9: 저한테 갈까 말까 이랬는데 아, 뭘 와 이랬는데 엄마. 근데 그거 양도 이런 거 안 되지 않아? 근데 안 되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아, 그 안 되면은 또 그 자리가 비지 않냐.
8: 아, 빈 자리가 또 싫은 거지.
9: 싫으니까 엄마는. 그래서 오셔서 근데 사인은 할 수 있는데 괜찮은데 그 뒤에 아까 말한 그 액세서리 같은 거 팬사탱
8: 그 해야 되잖아.
9: 귀여운 거 막 귀여운 척 하는 거.
8: 엄마 앞에서 하는 거 진짜.
9: 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8: 이거는 김태원 씨 긴장은 아 긴장도 아니에요. 이건 가족 있으면 이거 어렵다까지 네. 말씀드리고 저희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9: 네.
8: 예,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이 노래 듣고요.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심리학에 등장하는 독일어 샤덴 프로이데는 남의 불행을 볼 때 기쁨을 느끼는 마음인데요. 솔직히 이런 심리가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니 핵심은 그 정도가 과해지지 않게 애쓰는 거겠죠. 어느 기자는 이렇게 써뒀습니다. 타인에게 스민 비극의 냄새를 빠르게 맡는 후각보다 다른 이의 기쁨과 행복을 수신하는 청각과 촉각을 보다 예리하게 다듬고 싶다. 누군가 손해봤다, 떨어졌다면 눈이 번쩍, 대박났다, 합격했다면 이내 심기 불편. 나도 심해지는지 자주 살펴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2: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0: 경농이 만듭니다.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3부시작 됐습니다. 정화의 방송탑
1: 15
0: 귀요미 댕이댕이 최유댕이 비장의 무기 최유정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차트순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시죠.
1: 네, 정오의 희망곡 탑15 양대 권위 있는 음원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0: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이 이번 주 10일이죠.
1: 맞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0: 나 이 버전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그 여름아 부탁해 원곡이 또 2002년 발매된
0: 네, 인디고
1: 그쵸 그쵸 그 네. 노래인데 이번에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씨 버전으로 또 리메이크가 됐어요.
0: 진짜?
1: 네, 편곡에는 적재 씨가 어머나. 참여를 또 했고 그 6년 전에 사실 2022년에 한 광고에서

0: 볼빨간 사춘기가 여름아 부탁해를 불렀었거든요. 와. 근데 또 그때 음원 언제 나오냐고 많은 분들이 발매 요청을 했는데 예? 이제 광고용으로만 그치. 한 거였어서
1: 이러면 이제 공식 발매는 못하죠.
0: 네, 그랬었는데 예? 또 포기하지 않고 팬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와. 꾸준히 외쳐서 이제 공식으로 리메이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1: 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예. 근데 안지영 씨 자체가 목소리가 예, 힘이 굉장히 센 분이시기 맞아. 때문에

0: 왜 나한테 안 왔지?
1: 언니한테도 곧 갑니다.
0: 아 저는 저기 인디고 오빠들이랑 실제로 좀 알아요. 아~ 예, 이 오빠들.
1: 어, 여기 영배 아,
0: 잠깐만
1: 선배님도
0: 고영배
1: 하셨네.
0: 씨는 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예, 예시가 고영배가 말이 됩니까? 저 걸그룹 얘기하고 있는데. 예, 어 챌린지는 뭐 고영배 씨는 뭐 다 합니다. 다 하고 왜 이런 거 있지? 인디고의 여름만 부탁해도 이제 약간 시즌을 확실하게 하는 시즌송이잖아요. 여름송.
1: 그쵸, 그쵸.
0: 유정 씨가 생각하는 여름송.
1: 제가 생각하는 네? 여름송은 저 같은 경우에는 냉면이요.
0: 애기다.
1: 냉면 이거랑 냉면, 시스타 냉면, 선배님 냉면. 노래.
0: 오.
1: 시스타 선배님들의 그 무엇이냐?
0: 러빙 유?
1: 러빙 유 맞아. 아, 그거 진짜.
0: 저는 좀 달라요 감성이.
1: 어떤가요?
0: 예, 저는 별이 진단해. 예, 여행 스케치에 별이 진단해의 그 간주에 보면은 풀벌레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귀뚜라미 소리. 예, 플레음 소리, 그러니까 플레음이 날 정도의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아주 야심한 밤, 여름에 요 노래를 불 다 꺼놓고 그것만 들어요.
1: 예. 맞아, 밤, 여름밤에, 밤만에 아, 그게 또 있어. 그렇지.
0: 약간 그, 약간 더운 냄새도 살짝 나면서, 맞아, 맞아. 플레음도 살짝 나면서.
1: 그 풀벌레 막, 그렇지. 이렇게 울고.
0: 그렇게는 안 오는데.
1: 이렇게
0: 아니요.
1: 아, 왜 안 많아져요?
0: 아니, 그렇게 안 오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빵상 아줌마 아니세요?
1: 빵상?
0: 예, 예. 그건 네.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아니,

0: 소개 빵상 계랑계랑 브랑브랑 우리 빵상 최유정 씨와 정화의 만곡 다
1: 빅버튼 예,
0: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순위 예, 어떤 곡이죠?
1: 네, 10위고요.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비타민 미. 노래 너무 좋아요.
0: 예, 이 노래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예. 우리 프로미스 나인이 남다른 팀워크의 비결을 밝혔는데 네? 바로 빠른 사과라고 해요.
0: 아, 이거 좋아.
1: 맞아, 맞아. 예. 서로 이제 놀리다가도 상대방이 진심으로 서운한 것 같으면 빨리 사과하고 수습을 한대요.
0: 그렇지.
1: 그래서 멤버들 사이에서 뱉은 말을 왜 못 주워 담아? 우리는 가능해 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0: 예.
1: 대신에 멤버 중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꺼드럭거리면 아우. 바로 공격 모드로 바꾼대요.
0: 무조건이죠.
1: 예, 그래서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나 오늘 좀 못생기지 않았어? 라고 하면 다들 의도를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

0: 그래서 네. 어, 너 오늘 좀 속상하게 생겼다. 그렇지. 이렇게 받아친다고.
1: 그러니까요. 어, 저 오늘 저기 눈을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나 봐. 코가 어디 갔지? 코 좀 찾아봐봐. 이렇게.
0: 진짜 찐친끼리 하는 거.
1: 그렇죠. 그 좀 이렇게 사과가 빠른 편이에요, 유정 씨는?
0: 저요, 네. 저는.
1: 아, 진짜?
0: 이제 조금 뭔가가 내가 느꼈을 때 음? 혹시 싶으면은 바로 가서 너 혹시 그 좀 방금 뭐 불편했어? 이런 거 있죠.
1: 진짜?
0: 그래서 저는 방송 중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요. 네. 그러면 끊고 무조건 다시 전화해서 아까 네. 너무 당황했지.
1: 어, 그건 또, 예, 또
0: 그런 것도
1: 뭐...
0: 있고 예? 그런 거 말고도 만약에 SNS에 음? 뭘 보냈는데 약간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 뭔가 어
1: 약간 좀 긁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면
0: 네네 그러면 또 이제 어 왜 이거 보냈어 혹시 이렇게 물어보고 아... 좀 그런 게 있어.
1: 그 본인도 좀 긁혔어.
0: 나도 긁혔어.
1: 네, 본인도 긁혔으면은 바로 사과할 수 있어요.
0: 아 내가 긁혔으면 네, 전 그래도.
1: 네, 어 저도 그래요. 저는 근데 내가 네. 긁힌 걸 얘기해요.
0: 맞아 맞아.
1: 근데 나도 사실 기분이 좋진 않지만 네 기분이 더 나빠 보여서 일단 내가 미안하다. 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0: 맞아.
1: 그렇게 딱 얘기해요.
0: 맞아 맞아.
1: 예, 그 나도 찜찜, 너도 찜찜. 네, 서로 찜찜하자.
0: 아 찜찜하자.
1: 네, 그래 나도 사실 지금 기분이 썩 좋진 않아. 근데 네가 더 기분이 나빠 보여서.
0: 어 근데
1: 그, 내가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0: 진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 이렇게 빨리빨리 어, 그쵸. 털어놓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네. 진짜로.
1: 안 그러면 쌓아놨다가 한 방에 터지면 이제 못 봅니다.
0: 맞아 못 보. 오래 볼 수 없잖아.
1: 친구를 못 만난다 말씀드리고 9위는요 바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악뮤가 이제 개인 회사 영감의 센터.
0: 네.
1: 그리고 최고 또 운영 중이잖아요. 네. 근데 회사 복지가 그렇게 좋대요.
0: 오.
1: 주 4일째.
0: 주 4일째.
1: 그러면 금, 토, 일은 노는 거네.
0: 우와. 오, 너무 좋다. 월, 화, 수, 목만 예. 일하나. 오, 대박.
1: 아, 근데 이게 사실 대표로서는.
0: 아, 그쵸, 그쵸.
1: 쉽게 놀 수 없어요.
0: 그렇죠.
1: 네, 쉽게 놀 수가 없는데 주 4일째로 운영하는 거는 쉽진 않은데 그래도 그 안에 시스템을 잘 만들었으면 시스템만 잘 만들어지면은 뭐 주 3일째도 가능해요.
0: 오, 예. 그러구나.
1: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시스템.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어우,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한다고.
0: 아, 언니 스타일 아니죠?
1: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0: 아, 예. 네.
1: 아, 예. 이거 힘들어. 어, 그리고 아. 이것까지 근무 시간으로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준다고.
0: 진짜 우와 건강도 챙겨주고.
1: 아, 건강은 각자 챙겨야 돼요. 4일 정도 그 3일을 쉬는데 그러면 건강을 챙겨야죠. 예예. 어. 예. 어, 저는 이제 같이 운동은 근데 운동 자체 노고요.
0: 그럼 언니 운동 회식 MT 이런 거 다 노예요?
1: 다 싫어, 다 싫어.
0: 진짜.
1: 와, 진짜 갑자기 소름 끼치고 있어요.
0: 진짜 아이인가 예. 보다.
1: 전 진짜 아이예요. 예. 그럼 만약에 운동 회식 MT
0: 어 너무 재밌겠는데?
1: 다 좋아?
0: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난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1: 저는 아는 사람들끼리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하면 친할수록 그 단계가 조금 더 높아져요. 지키는 단계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0: 아 갔다 오세요. 못하겠다.
1: 예 예. 아 저 빼고 갔다 온다고 갔다 오세요. 저는
0: 오케이.
1: 대환영 갔다 오세요.
0: 오케이.
1: 어디 가는지 제가 맛집 알려드릴 테니까 링크 바로 보내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쿨해요. 예.
0: 진짜.
1: 뭐 내가 못 간다고 아예 뭐 가지 마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가고 싶다면. For you. 예, 다 가십시오.
0: 잘 가셔라.
1: 예, 잘 가셔라. 예, 안전운전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
0: 그리고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듣고 올게요.

0: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정우의 만곡 탑 15. 한 주간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이제 8위 갑니다.
1: 네, 8위는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입니다.
0: 이 노래 좋아.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연인보다는 덜한 사이.
1: 맞아요, 맞아요. 연인보다는 네. 덜한 사이라는 뜻이고.
0: 그럼 썸이네.
1: 맞아요, 썸 관계인 건데 네. 보통에는 썸 관계 이제 답답하다. 우리 확실해지자, 확실하게 정하자. 네. 이런 노래들이 많은데 완전 반대래요. 오히려 이렇게 애매하고 알듯말듯해서 더 설레고 이 거리감이 좋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0: 저의 성격과 잘 맞는.
1: 네. 진짜?
0: 사귀는 것보다 사귀기 직전의 감정이 좋아요. 막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내가 연락하는 친구가 만약에 아프다 그래요. 그럼 약 사줄 필요가 없잖아.
1: 그치.
0: 그냥 가벼운 약간 캐주얼한 관계가 제일 베스트다. 예. 발 빼기도 쉬워요.
1: 어,
0: 예, 이런 거 애매한 관계가
1: 여자.
0: 왜요 왜요 발 빼기도 쉬워요. 내가 사귀자는 얘기 절대 안 해요.
1: 예. 발 빼기 그치 그건 맞죠.
0: 그러니까 서로 약간 사귀자라는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로 약간 이렇게 쭉 갑니다.
1: 오 진짜?
0: 네, 쭉
1: 그게 좋은 거예요?
0: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1: 네. 진짜?
0: 약속해야 되는 관계들은 조금
1: 부담이 같아요.
0: 부담스러워요.
1: 그렇기도 네. 하다.
0: 그래서 딱 요 정도 알듯말듯한 요 관계가 좋다. 왜냐면 서로 가면을 쓴 채 만나기 때문에 가면을 쓴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1: 오 진짜?
0: 네. 나머지 가면 벗은 거는 혼자서 보면 되니까.
1: 혼자서 네. 봐.
0: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면 순간계가 더 좋다. 네,
1: 좋다
0: 말씀드리고 7위는 우리 하투아의 레몬탱. 아, 우리 하투아가 네. 우리 효연 씨의 그 가짜 김효연에 나왔잖아요.
1: 아, 맞아 맞아요.
0: 그래서 효리 씨와 만나가지고 이제 5세대 아이돌의 그 자세, 뭐 그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려줬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멤버들이 이제 효리 씨를 만나자마자 효리 씨가 데뷔하면 우리가 SM 막내에서 탈출한다. SM 막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또 유리 씨가 또 장난을 친다고 나 2007년생이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유아와 스텔라가 2007년생. 그래서 현타가 굉장히 세게 왔죠. 유리 씨가. 예.
1: 진짜 07년생인 걸 모르고 얘기하셨구나. 예. 유리
0: 설마
1: 씨가.
0: 07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 07이야 라고 했는데 07이 있었다. 야, 근데 진짜 제가 2000년 저 00년생이요 할 때도 되게 크게 놀랬거든요.
1: 아, 진짜.
0: 99년생이요, 막 이럴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1: 진짜. 네. 그렇겠다.
0: 말도 안 돼. 약간 이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치, 07, 10, 막 11, 막 난리갑니다. 예. 요즘에는, 그렇죠. 저 데뷔 후에. 예. 제가 한참 이제 스타 골든벨의 벨라인에 앉아있을 때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요.
1: 와, 벨라인.
0: 예. 또 심지어. 셀럽파이브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 그 학예회에서 저 선배님 거 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
1: 어머 턱받을 봐요 진짜로.
0: 깜짝 놀래요. 예, 그래서 아 셀럽파이브에 셀럽파이브겠지 라고 해서 셀럽이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는데 안 본눈 삽니다를 그렇게.
1: 진짜로?
0: 네. 예, 엊그제 같은 일인데 세상에나. 예, 정말 깜짝 놀랬다 말씀드리면서 제니의 Less Than a Lover
1: 듣고 올게요.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비가 내리고 있는 영동지방은 더위가 주춤합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이 22.3도로 폭염지역과 10도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내일 오전까지 경북 북동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간 영남지방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에는 오후 한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은 34도 안팎을 보이면서 폭염특보가 이어져 덥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부근 사고 때문에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별, 핑크 별. 우리 유정 씨와 함께하는 정화의 희망곡 Top
1: 15.
0: 자, 6위 어떤 곡이죠?
1: 네, 6위는요, 80s의 Bad입니다.
0: 아, 저 이 노래 난리 났더라.
2: She's so bad.
0: 예.
2: 너무 좋아요.
0: 이 노래 야단났어요.
1: 맞아요. 핫합니다, 핫해.
0: 굉장히 핫해요.
1: 우리 80s의 리더도 정말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멤버들이 개성도 강하고 왁자지껄 하이텐션일 때가 많아서
0: 그렇지.
1: 우리 리더 홍중 씨가 진정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대요.
0: 리더 힘들어요, 이럴
1: 네,
0: 때.
1: 힘들죠. 네, 힘들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 탑3가 그만, 제발, 아니야, 이거라고 합니다.
0: 혹시 우리 조카랑 같이 있었나요? 우리 조카, 그만.
1: 그만.
0: 그만, 나오세요. 들어가. 이거 많이 해요. 나와. 나와. 들어와.
1: 어, 진짜.
0: 들어와. 예, 예.
1: 그렇게. 또
0: 깔끔하게. 깔끔하게.
1: 끌어줘야 예. 돼서.
0: 그리고 최근엔 이런 말도 이제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탈.
1: 해탈했다.
0: 예, 그 다음 멤버들 그냥 귀만 열고 들어요. 이렇게.
1: 어. 예. 아, 멤버들 그냥 귀만 예. 열고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구나.
0: 예, 멤버들 그냥. 귀만 열고 일단 들어봐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아이오라이 리더가 이제 나영 씨잖아요.
1: 네.
0: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였어요?
1: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이걸 진짜 많이 했어.
0: 나노 형님 때 들었던 것 같은데.
1: 어,
0: 얘들아
1: 아,
0: 얘들아 이거 들었고 그 다음에 잠깐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1: 잠깐만.
0: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요거 했었고
1: 그리고 언니는 약간 이렇게 하다 하다 언니도 안 되니까
0: 이걸 많이 했어. 나 들었어. 아형 때 이거 3종 나도 들었어.
1: 어, 같이 삼켜 이렇게.
0: 네.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그리고 앞에서 와악 올라갈 때 잠깐만 잠깐만 하다가
1: 어.
0: 네,
1: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그냥 어 아니야 아니야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뭔데 아 언니 아. 뭐라고 아니 아니
0: 아니 아니 아니
1: 어, 됐어 어. 이렇게
0: 이거 한번 하고
1: 그런 거 한번
0: 약간
1: 하고.
0: 좀 하이텐션 멤버 약간 좀 진정이 어려운
1: 진정이 어려운 아 진정보다는 나영 언니를 정말 그렇게 네? 한숨을 많이 쉬게 하는 멤버
0: 유정?
1: 연정이?
0: 아,
1: 저
0: 약간,
1: 아니에요.
0: 약간 투정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정,
1: 나는,
0: 유정.
1: 예? 저는 이제 말은 잘 들어요.
0: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그러니까,
0: 말 잘 안 듣더만.
1: 그러니까 나는 잘 말은 잘 듣되 대신 내 텐션이 오를 때 나 혼자 높아져서 웃겨주는 건데 연정이는
0: 예?
1: 그 본인이 이제 납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0: 아,
1: 얘기를 들을
0: 논리적으로
1: 때.
0: 논리적으로 설명이
1: 맞아요.
0: 돼야.
1: 그래서 언니가 막 얘기해주면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언니 말을
0: 아니 근데 아,
1: 가로채고
0: 그래요?
1: 하다가 네 이게 맞잖아 이게 맞잖아 이게 맞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아니 아니야. 맞아 맞아.
0: 그렇지.
1: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해.
0: 연정은 뭔가 약간 이게 약간 대리님 같은 그런 마인드고.
1: 어, 맞아.
0: 유정은 약간 저기 한 5살짜리 조카랑 같이 노는 느낌.
1: 네. 왜 자꾸
0: 말은 들어. 근데 행동이 달라.
1: 맞아 맞아.
0: 예 예.
1: 막 춤추면서 듣고.
0: 그러니까. 그래서 예 나는 연정 유정
1: 이 투정
0: 듀오가 네. 예, 좀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1: 네.
0: 5위는 바로 태연의 만찬가. 이 노래가 이제 J-POP을 이제 리메이크 했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기획자가 바로 강남 씨.
1: 어.
0: 강남 씨가 또 어마어마한 걸 또 들어가셨어요. 아!
1: 기획을 하셨구나.
0: 명장! 와!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의 OST. 잔혹한 천사의 태제. 와! 이 노래!
1: 어, 맞아, 맞아. 로로 씨가.
0: 맞아!
1: 봤잖아요.
0: 근데 이, 와! 아 이것도 곤란한데 강남 선한데
1: 와 대박이다 너무 아,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0: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또 일본에서 팝업을 했잖아요
1: 그니까요
0: 그 에반게리온 판권을 갖고 계신 분을 또 미팅을 했습니다 예. 쫙 풀렸어요
1: 우와
0: 예.
1: 진짜
0: 와 근데 잔혹한 천사의 태제는 진짜 와 얼마 전에 방송에 이 잔혹한 천사의 태제에 그 원래 원곡 가수가 나오셔가지고 노래를 불렀었어요.
1: 어.
0: 한일강정인가요? 아무튼 그게 있어요. 예, 예. 거기에서 나왔죠.
1: 오.
0: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지.
1: 난리가 났어.
0: 예, 에반게리온 팬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1: 그쵸, 그쵸. 예.
0: 근데 이 리메이크 프로젝트가 지금 쭉 성공 중인데 내년 6월까지 아티스트들이 와. 이제 다 섭외가 됐다.
1: 거의 1년 예. 계획에 다 잡혀 있는 거네요. 대박이다.
0: 진짜 부르고 싶은 거 딱 하나 있긴 한데.
1: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0: 전 바운디의 오도리코.
1: 오, 오도리코.
0: 예.
1: 한 수,

0: 어, 맞아요. 맞아요.
1: 그거구나.
0: 예, 음정 정확해요. 저 진짜 칼입니다.
1: 예. 예.
0: 저는 오도리코를 조금 예, 좀 센치한 기분으로 부르고 싶다. 힘 빼고 부르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방송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유정 씨는
1: 궁금하다.
0: 만약에 J-POP.
1: J-POP. 제이팝 저는 네? 사실 제가 만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0: 아 저는 그냥 약간 저기 아 저기 모리타 카치사토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17세라는 노래. 나나나는 나나는 와타시야 이마단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요요요 노래 있어요.
1: 들어봐야겠다.
0: 이 노래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 노래 작곡을 모리타카 치사토가 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또
1: 들어봐야겠다. 17세. 또
0: 굉장히 상큼한 노래입니다. 예, 또 말씀드리면서 태연 너무 부럽다. 예. 그리고 에반게리온 너무 부럽다.
1: 부럽다.
0: 말씀드리면서 태연의 만찬가 듣고 올게요.

0: 4등이. 예, 우리 유정 씨와 함께하는 정답 2번곡 탑
1: 15.
0: 4위 갑니다.
1: 네, 4위입니다. 리센느의 Pretty Girl. If you wanna pretty, everyone a pretty. 리센느가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서 네. 고생담도 공개를 하고 새 숙소도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상을 같이 보던 이영자 홍현희 씨도 야. 눈물을 흘리면서 네. 이제 리센느가 더 잘 되고 더 커가는 걸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 리센느 멤버가 완전체로 전참시에 출연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단독 게스트로 나왔어요.
0: 대박이다.
1: 네. 전참시가 시작한 지 맞아요. 8년 만에 최초 단독 게스트라고 하고
0: 진짜 최초예요.
1: 그니까요. 네. 그만큼 또 리센느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고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멋있다.
0: 그러니까 리센느는 우리가 그 성장 과정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서사가 있죠.
0: 그렇죠. 서사가 있는 팀이어서 또 그 굉장히 진심 어리게 예, 또 응원을 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3위 예, 이 그룹도 이제 또 나와야 돼요. 겨울에 또 나와야 된다. 아이와의 갑자기

0: 막혀있는 도로 위수많은 차주 하나 빵빵.
1: 오케이, 감사합니다.
2: 예예. Thank you.
1: 저희는 항상 이 노래가 나올 때 우리 유정 씨 파트까진 가요.
2: 네.
1: 우리 유정이 파트까진 가야 되고.
2: 아 웃겨라.
1: 그 멤버들마다 네. 그 각 그룹당 엄마가 있고 뭐 아빠가 있고
2: 그렇죠.
1: 또 이런 게 있잖아요.
2: 네.
1: 그리고 옷 매무새 이런 거 단속해주는 예 또 깐깐이 언니들이 또 있는데 아이와이는 연정 씨가 직함이 많네요.
2: 그러니까요.
1: 연정 씨.
2: 네 맞아요.
1: 예.
2: 연정이가 보통 보면은 이제 저번에 수영장에 간 사진을 소미가 또 올렸거든요.
1: 어, 네.
2: 근데 또 연정 씨가 또 댓글로 아주 예. 빠르게 어허 여미와 전소미 이렇게 하고 그렇죠. 댓글에 또 달았더라고요.
1: 어 저는 바로 전화해요. 예,
2: 전화.
1: 또 우리 지민 씨가 이제 또 예, 그 란제리 패션에 꽂혔어요.
2: 아,
1: 그래서
2: 진짜?
1: 란제리 룩으로 또 보자마자 여며라.
2: 여며라.
1: 춥다.
2: 너도
1: 오돌오돌 오한 오기 전에 여며. 너 다음부터 목티 입고 해. 목티 입고 찍어 알았어?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말씀드리고 아 2위 바로
2: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입니다.
1: 레드레드.
2: 코르티스가 이번에 롤라팔루자 무대에 섰잖아요.
1: 그렇죠.
2: 이렇게 세계적이고 큰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멤버들이 다 너무 설레어하는 게 보였는데
1: 어.
2: 특히 성현 씨가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1: 그렇지.
2: 에, 어느 정도냐면 사진마다 올라가는 사진마다 이 롤라팔루자 아티스트용 팔찌를 자랑하고 있어요. 저렇게.
1: 이게 얼마나 진짜 예 저는
2: 맞아.
1: 보면서도 약간 좀 믿겨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2: 얼마나 행복할까.
1: 여기 시카고 아니에요? 시카고에서 이번에 롤라팔루자가 시카고에서 하는데 와, 그 시카고라는 도시가 또 이게 예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근데 정말 관객들도 많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멋있었다.
2: 멋있었다.
1: 예, 말씀드리면서 리센의 프리티걸
2: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올게요.
1: 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여방이라하네.
2: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제주 조천 지역에서 할머니 둘이 주고받는 맷돌질 소리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을 바라보며 할머니들은 그리운 친정엄마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3: 김신영입니다. 일요일에 들려드린 정호의 만곡 탑 15. 자, 이번 주 1위 댕기댕기 최유댕이 틴크벨 우리 유정 씨 발표해 네. 주시죠.
4: 네, 정호의 희망곡 탑 15 이번 주 1위는요.
3: 네.
4: 리센의 러브 어택입니다. 야, 축하합니다.
3: 아, 네, 뿌듯해. 예.
4: Like me, come on. 눈이 부신 나를 속. 노래 너무 좋아요.
3: 예, 리샌드가 우리 정화 희망곡에 나왔었죠.
4: 그쵸, 그쵸. 예, 리샌드가 또 정화 함께 했었고.
3: 항상 이렇게 또, 예, 또, 미연에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초대를 합니다. 예, 말씀드리고.
4: 맞아요. 리샌드가 또 이렇게 예. 쭉쭉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멤버분들 노력도 있지만 또 회사 맞아요. 직원분들의 노력도 있어서 가능한 건데.
3: 맞아요.
4: 어, 맞아. 이거 매니저님과의 비하인드 스토리 진짜 감동이에요.
3: 오.
4: 원래는 매니저로 입사한 게 아니고
3: 네?
4: 미나미 씨의 한국어 선생님이었는데
3: 네.
4: 미나미 씨가 워낙 어리고 또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까 돌봐주다 매니저가 어머. 되신 거래요.
3: 진짜?
4: 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 걱정하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네. 매니저님이 3시간, 4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또
3: 아.
4: 근황을 알려주고 안 심시켜줬다고 하고요.
3: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 있어야 돼요.
4: 맞아, 애정이 있어야 돼. 진짜 네,
3: 서로 관심을 주고
4: 맞아요.
3: 관심을 받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라도 뭘 해야지.
4: 맞아요.
3: 이런 책임감이 사실 더 생기고.
4: 오, 맞아요.
3: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느낌 자체가
4: 맞아.
3: 제가 달라요. 네, 사랑 좀 많이 줘야 돼요.
4: 좀 네. 정말 뭔가 정말 이렇게 같이 일로 잘 하려면 네, 네. 이 일은. 서로의 애정이
3: 맞아요.
4: 진짜 필요한 것 같다고 네. 많이 느꼈어요.
3: 그러니까 회사의 책임도 아니고 서로의 책임이에요.
4: 예. 맞습니다.
3: 그렇죠. 이거는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 맞아, 맞아, 예, 예. 맞아.

0: 가족은 가족이 따로 있고요. 예, 또 우리는 일을 하니까 동업, 동업의 관계.
1: 동업자.
0: 예. 훌륭한 동업자.
1: 훌륭한 동업자.
0: 예, 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주 1곡이죠. 리셋네 러브어택 쭉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만곡 김시인영
1: 최혜정이었습니다.
0: See you!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다 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정영환입니다.
1: 더위가 심해져서일까요? 아주 몸이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때는 또 휴가철이라 마음까지 풀어져 있죠. 그래도 할 일은 따박따박 쌓여갑니다. 쉬고 싶은 마음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균형도 잘 잡고 계신가요? 아까운 일요일은 벌써 2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정영환입니다.

8월 9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블랙 아이드 피스의 I got a feeling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았고요. 오늘까지 두댕이들과 함께합니다.

자, 뭐 일요일이 벌써 2시가 지났다고 예, 좀 아쉬운 듯 오프닝을 열긴 했는데 야, 근데 좀 요즘 휴가가 풍년인 것 같아요. 일주일만 또 참으시면 또 대체 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여행 많이 다녀야 하는데 비행기 값도 좀 내려간 거. 일단

0: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늦게 만나는 두 대통합 차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광고주님 만나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다 찾아 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 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십시오.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 통합 차트. 총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 멜땡, 지땡, 벅땡, 풀땡, 바이땡 차트를 싸그리 모아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 선곡했고요. 자,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곡까지 싹 다 챙겨드립니다. 하루 늦게 찾아뵙는 두 대통합 차트. 오늘 차트는 8월 4일을 기준으로 정해봤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곡은 두 개 차트에 새롭게 진입한 영케이의 Shut the Door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발매된 데이식스 영케이의 솔로 정규 2집 타이틀곡인데요. 현생 살다 보면 누구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방문 쾅 닫고 음악 크게 틀고 좀 쉬면서 괜찮아지겠지 하고 나를 다독이는 솔직한 순간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Shut the Door인 거예요. 현대인이라면 다들 공감하고 위로받을 노래일 것 같은데요. 영케이의 Shut the Door 바로 쏩니다.

두 대통합 차트 영케이의 셧더도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청량해서 막 침대에서 방방 뛰고 싶어지는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인데요. 아 음악 크게 들으면 옆집에서 뭐라 한다고요? 이어폰 끼고 크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SM 아이돌 선후배가 나란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세 개 한 개 차트에 이름을 올린 라이즈의 Do Your Dance 그리고 하츠 투 하츠의 레몬 탱. 먼저 선배인 라이즈 노래부터 가보시죠. Do Your Dance. 지난해 트리플A 시상식의 퍼포먼스 대상 수상에 빛나는 라이즈의 강렬한 안무를 엿볼 수 있는 곡인데요. 여섯 멤버의 자유분방한 에너지와 자신감이 돋보이는 노래로 음악방송 3관왕까지 달성했었습니다. 라이즈 선배의 카리스마 넘치는 곡에 이어들을 곡은 소속사 후배의 상큼한 썸머송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인데요. 레몬탱은 새콤한 레몬과 톡 쏘는 맛을 뜻하는 탱을 결합해서 만든 제목입니다. 아주 제목부터 상큼하죠. 레몬청, 레모네이드처럼 레몬이 다른 재료와 만날 때 더 그 맛이 좀 살아나잖아요. 아, 벌써 침이 고이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 빛난다. 그런 의미를 녹아냈다고 합니다. 잠재돼 있던 핑크 블러드를 한번 깨워보시죠. 라이즈의 Do You Want Dance,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 듣고 올게요.

이런 맛은 어떠세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라이즈의 Do Your Dance,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 이어서 다섯 개 모든 차트의 탑10을 거머쥔 리센네의 프리티걸까지 듣고 왔습니다. 2008년에 큰 사랑받았던 카라 프리티걸의 리메이크 곡이고요. 2세대 아이돌인 카라의 원곡을 5세대 아이돌인 리센느가 그 상큼 발랄한 분위기는 살리되 좀 더 요즘 느낌 나게 편곡했습니다. 아, 저도 프리티걸 들을 때 한창 이거 남녀 할 것 없이 다 장기 자랑하고 교실 뒤에서 추고 그랬었는데요. 노래방 다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개의 차트 탑10에 진입한 레드벨벳의 신곡 서핑 보이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레드벨벳은 대표 썸머송, 빨간 맛을 가진 썸머 중에 썸머 퀸이죠. 무려 2년 만에 완전체로 K-POP 기강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썸머 퀸답게 여름 노래라고 해서 꼭 청량할 필요는 없다. 이런 본인만의 색깔을 톡톡히 보여주는 개성 있는 곡인데요. 나른하고 여유로운 오후, 노을이 떠오르는 서핑보이 함께 듣고 오시죠.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을 보면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40,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반면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한의 폭염은 한풀 꺾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은 34도까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곳에 따라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또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영환입니다. 광고와 날씨 정보에 이어서 니키유어 데이지의 썬루프 듣고 왔는데요. 자, 이제 발보드 차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2대 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킴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2대 발보드 차트. 2대의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2대 옛날 선곡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번 주 발보드 차트는요, 2021년 8월 9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를 들여다봤고요. 8월 14일에 선곡된 톤스 앤 아이의 댄스 몽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팝송이죠.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11주 동안 1위를 하면서 최장기간 1위한 노래로 탑5 안에 든다고 합니다. 목을 쪼이는 듯한 창법이 매력적인 톤스 앤 아이의 댄스 몽키 듣고 올게요.

존스앤아이의 댄스몽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킴 부장이 과거 속 두 대 선곡표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볼 텐데요. 2021년 8월 9일과 8월 10일에 선곡된 곡입니다. 김태우의 하이하이,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버터. 2012년에 방영된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신사의 품격의 OST로 사랑받았었죠. 김태우의 하이하이. 이 경쾌한 멜로디가 로맨틱 코미디, 로코 드라마와 찰떡이었습니다. 아, 저는 신사의 품격 하면은 이제 장동건, 김수로, 김민종, 이종혁 이 주연 배우 4인방이 고등학생 시절을 회상하는 씬에서 교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요 짤방도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 한 장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드라마, 노래 전부 세월이 흘러도 회자되는 명작인데요. 이에 맞서는 또 다른 명작 준비해봤죠. 방탄소년단의 버터. 국내 각종 음원 시상식 대상은 물론이고요.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노미네이트 됐었던 아주 대단하고 대단한 곡입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뮤직비디오 조회수 11억 뷰를 돌파했다는 기사까지 났네요. 이거는 국위선양. 예,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자, 그럼 김태우의 하이하이, 방탄소년단의 버터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0: 김태우의 하이하이, 방탄소년단의 버터에 이어서 2021년 8월 10일에 선곡된 몬스타엑스의 키스 or 데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요거 직역해보면 키스 또는 죽음인데요. 너의 키스가 없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뭐, 너 나랑 살래 아님 죽을래, 요즘 요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아주 치명적이고 섹시한 곡이네요. 이 노래 특이점을 좀 찾아본다면 음원과 뮤직비디오만 공개되고 활동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몬스타엑스의 팬덤이죠. 몬베베분들이 제발 이 노래로 활동 좀 해줘라, 지금 어느덧 5년째 외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염원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영환입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2부 끝곡은 2011년 8월 15일에 선곡된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입니다. 꾸준하게 인기를 얻은 슬기로운 시리즈의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로 삽입됐었죠. 젊은 세대인 두댕이들 중에서는 요 노래가 어반자카파 원곡자인 걸로 아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노래 1999년에 나온 이정열의 노래가 원곡이라고 합니다. 제 느낌상에 좀 분위기가 둘 다 되게 부드러운데 섬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뭔가 이정열 버전은 조금 낭만적인 연애 데이트 느낌이라면 어반자카파 버전은 결혼식장에서 틀어야 할 것 같은 뭔가 조금 홀리홀리한 느낌이 있는데 부부들 사진 나오면서 되게 낭만적인 몽글몽글한 그런 정도의 온도차가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지 또 뭐 미니나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반자카파의 하모니가 아름다운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5: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4: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6: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4: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7: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4: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8: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4: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8: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4: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영환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21년 8월 15일에 선곡됐던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듣고 왔습니다. 야, 이때도 얼마나 더웠으면은 바로 9월 노래를 이렇게 또 예. 아싸리 겨울 노래 틀 걸 그랬나? 저는 안영미 DJ가 출산 휴가를 간 사이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2시의 데이트를 맡은 스페셜 DJ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 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보겠고요. 그 전에 2시의 데이트 광고 먼저 듣고 오시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0: 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두 대가 엄선해서 엮은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 대 예전 선곡표를

8월 9일부터 일주일 선곡표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8월 15일에 선곡된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입니다. 저랑 동갑내기예요, 이 노래. 1999년에 나온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요 쿵따리 샤바라인데요. 서울 가요대상에서 대상 수상했고요. 가요 톱텐에서 골든컵 수상 등등 클론의 전성기를 안겨준 노래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제목을 쿵따리 샤바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쿵따리 아니고 꿍따리입니다. 꿍.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 오늘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고요. 졸음을 확 날려줄 꿍따리 샤바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곡 들어가 볼게요. 박진영의 썸머 싱글벨, 유피의 뿌요뿌요. 박진영이 그녀는 예뻤다로 크게 성공한 뒤에 활동한 후속곡이 바로 썸머 싱글벨이었는데요. 제목처럼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감성을 살린 앨범 재킷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복장은 산타 복장인데 태양 아래에서 땀이 뻘뻘 흘리는 제와피.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홀로 맞이하는 겨울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데 이 밝은 멜로디에 비해 뒷배경이 좀 씁쓸했었군요. 이어지는 곡은 유피의 뿌요뿌요, H.O.T의 캔디, 행복, 태사자의 도 등등 히트곡 제조기로 이름을 날렸던 장용진이 작곡했는데요. 괜히 히트곡 제조기라 불린 게 아닙니다. S사 TV 가요 20에서 5주 연속 1위, K사의 가요 톱10과 MBC 인기가요 베스트 50에서 2주 연속 1위. 아우. 1990년대 히트송들 한번 쭉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의 썸머 싱글벨, UP의 뿌요뿌요.

박진영의 썸머 징글벨, 유피의 뿌요뿌요에 이어서 2021년 8월 11일에 선곡된 신화의 으쌰으쌰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으쌰으쌰에서 여름에 좋은 점들만 쏙쏙 골라서 나열해둔 가사가 이 무더운 여름을 좀 이겨낼 만한 힘을 주는 기분이 듭니다.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 햇살, 모래사장, 바닷가 좋아, 이 덥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는 수박은 더 좋아. 이 장면으로 보면 참 여름이 아름다운데 이 피부로 느끼면 괴롭단 말이죠. 예, 두댕이들께도 잠시나마 힘이 됐길 바라고요. 어느새 바이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순서입니다. 8월 13일에 선곡된 백지영의 선택. 아주 오늘 90년대 노래 파티입니다. 선택은 1999년에 발매가 됐어요. 지금은 발라드 여왕으로 불리는 백지영 씨가 태초에는 댄스 가수로 아주 인기가 많았었죠. 당시에는 뭐 테크노, 힙합이 가요계의 주류였는데 흔하지 않았던 라틴 댄스 컨셉으로 신드롬을 몰고 왔었습니다. 백지영의 강렬하고도 애절한 댄스곡 선택 듣고 오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현재 동해안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륙 지역으로도 오후 동안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빗길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사고가 많습니다. 우선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 부근 사고로 증평부터 3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하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에도 사고인데 선운산 논산 천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 구간은 차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분기점 구간에서도 사고가 살펴지고요. 강원권 평창에서 원주 사이, 여주에서 호법 분기점 구간도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종 구간도 사고 살펴집니다. 최지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7: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용환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같이 최신 노래도 듣고 저랑 동갑인 노래도 듣고 요 코너 재밌네요. 예, 저는 참고로 96년생입니다. 자, 쭉쭉 이어가 볼게요.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보.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았습니다. 2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2대 통합 차트.

2026년 8월 첫 주에는 어떤 곡들이 핫했는지 살펴보시죠. 두 개 차트에서 눈에 띈 노래입니다. 포스트 말론, 스웰리의 선플라워. 2018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삽입이 돼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는 물론 국내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 또 마침 지난주 수요일에 스파이더맨 새 시리즈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인기 매섭던데 다들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지금 개봉 일주일 만에 400만 관객 돌파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지금 이 선플라워 노래가 차트로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 피터 파커가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포스트 말론 스웨디의 선플라워 쏘겠습니다. 퐁!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스트 말론, 스웰리의 선플라워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각 두 개, 한 개 차트에 자리한 비비의 범파와 보이넥스트도어의 바이럴 소개드릴 텐데요. 최근에 워터밤 축제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비비의 범파는요. 이거 좀 단어가 생소하시죠? 자메이카 속어로 엉덩이를 뜻하고요. 핫합니다. 엉덩이를 부딪히면서 자유롭게 춤추고 즐기는 분위기를 표현하는 노래라고 해요. BBC가 또 화끈하고 자유롭게 무대 즐기는 데에는 아주 제일이지 않습니까? 무대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분, 이분들도 빠질 수 없죠. 월드 투어로 무대를 아주 씹어먹고 있는 보이넥스트도어. 보넥도의 노래가 온 세상에 바이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담아 만든 게 바로 바이럴인데요.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스포땡파이에 따르면요, 지금 보넥도의 전국 스트리밍 횟수가 무려 10억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역시 말하는 대로예요. 예, 무대 장악력 끝판왕들 비비의 범파와 보이넥스트도 바이럴 듣고 오겠습니다.

0: I'm on my lonely. So what you up to now?
1: 이런 맛은 어떠세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아나운서 정용환입니다.

비비의 범파, 보이넥스트도어의 바이럴에 이어서 세계 차트 탑10에 안착한 에이티즈의 배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딱 운전하시거나 지금 옆에서 가슴 근육 튕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마지막 부분. 이분들은 온 국민의 알고

0: 투리즘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멤버 최산 씨가 직캠에서 요 팡팡 팔 가로로 딱 해놓고 요거 있죠. 이 안무가 아주 화제인데요. 사실 겨울 보고 저도 해본 적 있습니다. TMI였고요. 이 안무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대활약했던 리정 씨가 만든 안무였어요. 산, 리정 이 두 분이 찍은 챌린지 영상이 어느덧 조회수가 1360만 회가 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계 차트 탑10에 오른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1: 여름아 부탁해. 아이코.
0: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를 볼빨간 사춘기가 리메이크를 했고요. 원곡의 청량미는 남겨두고 요즘 시대와 잘 맞게 개사를 해가지고 아주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빨간 사춘기의 맑은 보컬과 잘 어울러지는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올게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영환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아, 벌써 마지막 곡 차례인데요. 두 개 차트의 이름을 올린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목요일부터 잠깐 하는데 저는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 어느도 5년 차긴 하는데 저는 사실 TV 나오는 게 아직 좀 부끄럽고 좀 어색하고 그러거든요. 늘 이 라디오 스타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데 잠시나마 또 우리 친근한 두댕이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또 평일 맛, 주말 맛, 다른 맛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워지실 때쯤 언제든 찾아주시면 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젠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즐겁게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내일은 새로운 스페셜 DJ와 함께 또 즐거운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품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용호 정원. 연못과 정자, 나지막한 봉우리까지 어우러진 전통 정원인데요. 특히 여름이 깊어지는 이맘때면 연목 가득 연꽃이 피어나고 붉은 배롱나무꽃까지 더해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용호정원에 들어서면 둥근 연못 한가운데 팔각정 용호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 정자로 가려면 작은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했다는데요. 지금도 꼭 물 위에 떠있는 정자처럼 보이고요. 여름이면 초록 연잎 사이로 연꽃이 가득 피어나고 연못을 둘러싼 열두 봉우리마다 배롱나무까지 붉게 물들면 정원 전체가 여름빛으로 화사해진다고 하네요. 이 정원에서만큼은 여름이 깊어지는 게 오히려 반갑겠네요. 8월 9일 일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9일 일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빅터 메카니크의 로데오 들으셨습니다. 아주 잘 쉬시다가 이 첫 곡 듣고 잠이 조금 깨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주 드럼 소리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주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들 잘 쉬고 계신 건지 아니면 휴가를 다녀와서 일요일은 좀 이렇게 잘 쉬었다 내일 출근하셔야 되니까 여독을 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또 먹으면서 일요일을 한가롭게 보내고 계신 건지 참 그 아이들도 방학이고 이러니 우리 주부들은 정말 삼시세끼를 다 만들어주느라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좋은 노래, 편안한 노래 듣는 틀어드리는 완벽한 하루 들으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애들한테 화내지 마시고 완벽한 하루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겠다는 일념하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7850 쓰시는 분이 오늘도 힐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4319 쓰시는 분 교회 다녀와서 소파에 들어 누워서 들어요. 아, 이렇게 들어 누워서

들으시는 분 오늘 일요일이라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잘 채우는 날이니까 평일날 이런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도 일요일날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라이너스의 담요의 Late Love, 아주 귀여운 노래 들으셨습니다. 8717 쓰시는 분이, 여긴 강아지 미용실인데요. 여름이 되니 아이들이 털을 빡빡 밀러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순디랑 함께하고 있어요. 일요일도 순디가 있어서 감사하게 일하고 있답니다. 아, 맞아요. 여름에는 그래도 그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강아지들은 뭐 미용실에 갈 정도의 어떤 미모가 있는 강아지들은 아니고요. 우리 저는 이제 아내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여름 되면 이렇게 미는데, 한번 밀면은 좀 모습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참 아이들이 왠지 시원해하는 것 같고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빡빡 밀어줍니다. 그래도 이제 미용실에서 밀면 좀 외모가 좀 괜찮을 텐데 우리 개들은 뭐 어쨌든 고생하세요. 3196 쓰시는 분, 순디 아침 먹고 도서관 와서 책 읽고 컵라면 한 그릇 먹고 잠도 조금 자고 귀에는 라디오 들으며 이제 집으로 갔는데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싶네요. 이야, 이렇게 이런 그냥 평범하지만 그 편안한 일상, 너무너무 정말 천국이 그런 곳인 것 같네요. 제가 라디오 이제 듣고 계시니까 한 곡 더 틀어드릴게요. 이원석의 노래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너와.

더 이렇게 너와에 이어서 오랜만에 듣네요.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 차, 이게 지금 들어도 이렇게 멋있다니 정말. 이 곡도 상디의 노래였나? 그런 것 같죠. 잘 모르겠... 맞죠? 참 진짜 우리 윤상 씨 정말 옛날부터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든 윤상 씨가 우리 MBC에서 또 이제 9시부터 라디오를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내일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꼭 좀 대단한 뮤지션이다. 정말 천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꼭 좀 거기다가 좀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1756 쓰시는 분이 보내셨습니다. 포항 친정집에 언니와 아이들 데리고 일주일 여행 후 올라오는 길입니다. 새까맣게 탄 딸내미들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흥얼대며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이렇게 어디 좀 그 지방에 집하고 먼 곳에 친척이나 뭐 친구 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행운입니까? 가가지고 또 아이들 다 데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참 좋아요. 이렇게 또 포항에서 얼마나 놀았으면 또 새까맣게 또 딸내미들이 탔을까요? 조심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재윤님, 진재윤님, 고딩도 완화 열심히 들어요. 분위기가 잔잔하게 흘러가니 순디 목소리도 나긋하고 선곡도 좋네요. 주말에도 듣기 편한 곡들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정말 좋은 사연과 신청곡이 있기 때문에 주말 일요일 완벽한 하루를 정말 풍요롭게 채울 수가 있어서 저도 아주 좋아하는 날입니다. 롤라 영의 One Thing 틀어드리고 2부 나, 너 그리고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동해안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북 울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경주와 강원도 태백, 삼척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북 울진에는 1시간 사이에 47mm가 넘는 강하고 많은 비가 왔습니다. 개울가나 계곡, 저지대, 공사장에서는 사고 나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차량 많은 가운데 사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 부근 버스 관련 사고 때문에 5km 구간 정체 심하고요.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구간도 어렵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도 사고입니다. 진남터널 일대 사고 여파로 3km 구간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일요일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우는 날이죠. 나, 순디, 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음악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곡으로는 0623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곡이에요. 아주 오랜만에 신나게 들었네요. 빌리지 피플의 YMCA. 이 곡 들으면은 그렇게 탁 이렇게 손으로 YMCA를 막 팔로 만들면서 추던 춤이 또 생각이 나요. 참 옛날 노래인데. 0623 쓰시는 분이 초1 방학 맞은 아들과 듣고 있어요. 팝송 YMCA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한 곡 들어주세요. 김포 유현초등학교 1학년 5반 21번 이준 사랑해 라고 하시면서 이 곡 빌리지 피플의 YMCA 시청해 주셨어요. 야,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준이가 이렇게 옛날 노래를, 근데 뭐 옛날 노래건 요즘 노래건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신나는 곡이에요. 이거 아마 너튜브로 이 춤추는 거 아마 0623 쓰시는 분이 우리 준이한테 보여줬겠지만 아마 한번 보여주면 아마 준이가 계속 이 곡이 나올 때마다 따라 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귀여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권혁재님이 보내주셨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밴드 노래 신청합니다. Can't Be Blue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부탁드립니다. 라고. 좋아요. 시원한 밴드 노래 한번 같이 들을까요? Can't Be Blue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캔트비 블루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이어서 카디의 스카이 바운드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이 카디의 스카이 바운드는 1741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순디 첫방부터 열심히 청취하고 사연도 보냈는데 제 사연과 신청곡은 안 나오네요. 때 되면 나오겠죠? 카디의 스카이 바운드 신청해요 라고 약간의 불만이 약간 이렇게 섞인 그런 짧은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요, 이제 나왔잖아요. 예. 174에 쓰시는 분 지금 꼭 듣고 계신가요? 이렇게 잘 매일매일 듣다 보면은 신청곡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청곡을 보내도 안 나온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적재적소에 껴서 보내드릴게요. 317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영덕에 일주일간 휴가 다녀왔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여름휴가라고 생각했는데 청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서로의 곁에 있어주길 바라며 행복하게 결혼 준비해보려고 해요. 앞으로가 너무나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신청곡은 김광진의 사랑의 서약이요 라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청혼을 받으셨으니 이제 곧 결혼을 하시겠네요. 이렇게 저는 처음에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일주일간 갔다고 그래서 부모님 허락은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청혼을 받은 정도면 정말 오래 부모님들도 다 이제 알겠죠. 이제 그래도 정식으로 부모님들까지 같이 이렇게 인사드리고 참 결혼할 때도 꼭 완벽한 하루에다가 좀 사연도 보내주시고 알려주세요. 저희가 또 축하드릴 테니까요. 3178 쓰시는 분의 신청곡 같이 듣죠. 김광진의 사랑의 서약.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나, 너, 그리고 음악. 일요일 이 시간에는 저 순디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오랜만에 듣는 신청곡도 있고 또 새로운 노래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일요일 이 시간은 좀 다양하고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2부 끝곡으로 김혜정님이 신청해 주신 오아시스의 원더월 틀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힘든 일을 했더니 굳은 살이 배겼다는 말에서 배겼다는 바르지 않은데요. 이때는 박이 다르서야 맞습니다. 박이다는 버릇, 생각, 태도 따위가 깊이 배다라는 뜻으로 주말마다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였다처럼 쓰거나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 살이 생기다의 뜻으로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백이다는 등이 백이다, 엉덩이가 백이다처럼 쓰여야 맞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일요일의 코너 나, 너, 그리고 음악 진행하고 있고요. 3부 첫 곡 1482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닥터 후크의 섹시 아이즈 들으셨어요. 오래전 번안곡으로만 듣다 얼마 전에 원곡을 찾아 들었는데 역시 좋은 노래는 좋네요. 닥터 후크의 섹시 아이즈 신청해 봅니다. 좋은 노래는 다 같이 점점점 다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취향의 공유에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맞아요. 좋은 노래는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예전에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릴 때는 나만 듣고 싶은 음악, 나만 알고 싶은 뮤지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막 아는 체 하느라고 툭 꺼내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럴 때 굉장한 희열을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야, 좋은 노래가 있으면 정말 완벽하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막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꼭 거기다 넣어가지고 MBC에 음원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막 음원이 없으면 신청을 해달라고 막 쫄라가지고 겨우 쫄라가지고 거기서 MBC에도 사가지고 이렇게 틀어드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 1482 쓰시는 분도 그런 이렇게 공유해서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노래 있으면은 혼자 듣지 마시고 완벽한 하루에다가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찾아가지고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 너, 그리고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봤나.

0225 쓰시는 분 시청해 주신 장혜진 피처링 김현철의 귀여운 남자 들으셨습니다. 0225 쓰시는 분이 저 순디가 보내주신 뷰티 상품권으로 페티큐어 했어요. 오, 이야, 이걸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군요. 늘 남편과 아이 위주로 저를 위한 돈은 자제하며 사느라 네일샵은 처음 오네요. 야, 반짝반짝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못난 발이 이뻐 보이네요. 감사해요. 아이와 맛있게 식사하며 완화 듣는 게 제 일상이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완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신청곡은 장혜진의 귀여운 남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제가 잘 보내드렸네요. 이렇게 뷰티 상품권이 정말 행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에게 제가 잘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뷰티 상품권 좀 많이 보내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네일도 하고 페티큐어도 하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저까지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2001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이상순 아저씨.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김채원이에요. 방학을 해서 오늘 엄마랑 백화점에서 가방을 샀어요. 라디오에서 효리 언니랑 했던 드라마 또 했으면 좋겠어요. 제 신청곡은 리센느 프리티 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효리 씨와 했던 뮤직 드라마를 또 들으셨군요. 아주 그때 연기력, 저의 연기력 들으셨죠? 아,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우리 김채원 학생 너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백화점에서 어떤 좋은 가방을 또 샀길래 엄마는 가방 하나 안 샀나요? 엄마도 사면서 우리 채원이 가방 사면서 나도 백 하나 사야겠다 이러면서 또 하나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김채원 학생이 신청해 준 곡 제가 틀어드릴게요. 리센네 노래입니다. Pretty Girl.

초등학교 5학년 김채원 양이 신청해 주신 리센의 프리티 걸 들으셨고요. 그 뒤로 1140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권세진 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OST 빠밤빠밤 그거 좋아하는데 들어줄 수 있나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고. 빠밤빠밤. 거기에 나오는 강아지가 엄청 귀엽거든요. 멜 깁슨의 당신은 나를 더 괜찮은 남자로 만들게 해요 라는 고백 대사가 인생 대사랍니다. 아 정말 좋아하는 거 맞나요? 멜 깁슨이 아니고 잭 니콜슨 아닌가요? 권세진님 이보다 더 좋아할 수는 없다. 한번 더 보세요. 그리고 빠밤빠밤이 뭔가요? 아, 순디는 효리님에게 어떤 고백을 해봤나요? 아 고백이야 뭐 수없이 매일매일 고백하죠. 제가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빠밤빠밤 이거 한스 짐머의 As Good As It Gets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곡 틀어드릴게요.

권세진 님이 신청해 주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영화 OST 중에 빠밤 빠밤 이거 맞죠? 이거 한스 짐머의 As Good As It Gets 들으셨습니다. 그러네요. 빠밤 빠밤이 왜 빠밤 빠밤인지는 알겠네요. 근데 다음부터는 조금 조사를 이거 아니 인터넷에 요즘에 AI에다가 치면은 다 나오거든요. 제목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가 또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 번 더 보시고요. 오늘 나, 너, 그리고 음악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봤습니다. 너무 좋은 신청곡이 많았고요. 마지막 곡으로 0979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벨리의 Water the Flowers Pray for a Garden 아주 긴 제목의 이 곡 나, 너 그리고 음악의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리고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포항과 울산에 비가 내리고 있고 경북 울진에는 호우경보가, 경주와 강원도 태백, 삼척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인데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강원권은 아직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석터널에서 내촌 1터널, 또 서종에서 화도까지 11km 구간 쭉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는 횡성에서 새말, 원주 구간, 여주에서 이천, 또 양지터널, 북수원 구간 모두 인천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은 문경휴게소 충주 여주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의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00년 오늘 8월 9일은 소설가 현진건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비사감과 러브레터가 있는데요. 비사감과 러브레터, 학창시절 문학시간에 한 번쯤 배워보셨을 텐데요. 학생들의 연애편지를 단속하던 비사감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비사감이 근무하던 학교는 C여학교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정말. 아,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은 희미하게 기억이 나지만 소설가 현진건, 비사감과 러브레터, 정말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전혀 모르는 얘긴데요. 비사감이 근무했던 여학교는 학교는 C여학교였다. 그럼 A는 뭘까요? A는 누구 A여학교의 비사감 아닌가요? C 이게 뭐지? 소설이 뭐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왜 비사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쨌든 오늘은 그냥 뭐 그저 찍으라는 얘기네요. 오늘 8월 9일 일요일 뭔가 동글동글합니다. 오! 오늘 저는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 아니면 이걸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 딱 듣고 야 이건 당연히 이건

C의 학교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완벽한 하루를 청취하시는 분들 중 0.2%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풀어보시죠. 비사감이 근무하던 여학교는 C 여학교였다. O,

상순 퀴즈에 이어서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인디펜던트 워먼 파트 1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순 퀴즈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문제였어요. 비사감 소설가 현진건의 소설 비사감과 러브레터에서 비사감이 근무했던 학교는 시여학교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그냥 O로 찍었습니다. 일요일이니까요. 일요일엔 O. 일요일엔 O, 뚜기 카레. 그런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정답을 바로 알아보죠. 정답은 바로 O. 역시 일요일엔 O. 자, 비사감이 근무하던 학교는 시여학교가 맞습니다. 소설의 첫 문장에서 시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비여사라면 딱 짱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소군으로 유명하다라고 첫 문장이 아주 멋지네요. 그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비사감과 러브레터를 해서 비사감, 시여학교처럼 알파벳을 사용한 건 특정 인물이나 학교를 가리키기보다 당시 흔히 볼 수 있던 인물과 학교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모습을 더욱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요. A는 없네요. 뭔가 시여학교 하면은 무슨 학교 이름이 각자 이게 생각이 나겠죠. 비사감이라면은 박씨 배 배사감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뭔가 주위의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주위의 어떤 학교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찍었지만 맞았습니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박효신의 노래 듣겠습니다. 네? 제가 맞추면은 이런 느낌인가요? 박효신의 노래입니다. 이상하다.

박효 시인의 이상하다에 이어서 한희정의 휴가가 필요해까지 두고 들었습니다. 아까 상순 퀴즈에서 나왔던 그 비사감,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제작진들하고 비라면 어떤 성씨일까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배 씨도 있고요. 봉 씨도 있고 변 씨도 있고 뭐 맞네요. 아, 비사감이 어떤 이름일지 참 궁금해요. 이런 거. 저도 한번 이 소설의 첫 문장이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그래서 한번 이 비사감과 러브레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 뮤지션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시 애덤스의 Give Me a Kiss. Sometimes I wish that I could just quit.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백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4: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늘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노브레인의 바다 사나이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0: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킹스크로스 역에 9번 승강장과 10번 승강장 사이에서 9와 4분의 3 승강장을 찾아봅니다. 해리포터가 처음 호그와트로 갈 때 그는 그 승강장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호그와트로 못 가니까 돌진하지 마시오. 언제부턴가 이런 주의문이 적힌 표지판이 그 근처에 생겼다고 합니다. 해화동과 동숭동 일대가 대학로로 떠오르기 전 동네의 뒷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8과 2분의 1이라는 간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광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가게를 8반이라고 부르면서 페데리코 펠리니가 어쩌니 저쩌니 아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어떤 장소는 그 장소를 아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듭니다. 어떤 분수는 스토리를 갖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숫자가 됩니다.

Z세대의 특징. 경험 수집에 진심이라는 거라는데요. 따지고 보면 예전에도 젊은이는 늘 빨빨거리고 쏘다녔죠. 아는 것만으로도, 스토리를 갖는 것만으로도, 경험을 해본 것만으로도 달라진다는 걸 젊은 세대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야, 근데 이거 Z세대라고 하면 그 나이 든 거라면요. Z세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네, 미국 밴드 ZZ Top Lex 들었습니다. 미국 밴드니까 ZZ Top. 예. 영국 밴드면 ZZ Top. 예. 아 진짜 아, 저희들이 중학교 때 알파벳 배울 때는 Z라고 배웠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들 미국식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Z가 된 거죠. 예. 그래서 DMZ도 예전엔 DMZ라고 그랬어요. 그 Z세대, Z세대. 아이, 피곤해요. 아유. ZZ Top, Lex.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0: 시작.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크 더 박서 들었습니다. 336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폴 사이먼, 아트 가펑크. 두 사람 아주 어려서부터 친구였죠. 그때부터 둘이서 노래를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뭐 탐 앤 제리라고요. 사이먼 앤 가펑크 더 박서. 고맙습니다. 3361번. 아, 이 노래 듣고 싶은 날씨예요. 아, 그래요? While My Guitar Gently Weeps라는 곡입니다.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이 곡은 비틀즈의 기타리스트인 조지 해리슨이 만들었고요. 리드 보컬을 했고 또 이 기타는 에릭 클랩튼이 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6505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이분은 피터 프램튼 버전으로 청해 주셨네요. 오, 야. 피터 프램튼도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 그 70년대에 프램튼 Comes Alive라고 두 장짜리 라이브 앨범이 있었어요. 아, 그 앨범 좋았죠. 예. 자, 피터 프램튼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0: 네, 에보니 앤 아이보리, 폴 매카트니 그리고 스티비 원더가 함께 노래를 했습니다. 아, 1359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예. 편견 없는 차별 없는 세상 아름답지요 하고, 예. 흑백 인종 간의 화합을 노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국적, 인종,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는 차별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되면 좋죠, 뭐. 에버니 앤 아이보리. 1359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1: FM for you.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 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0: ESG와 신재생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휴가철이고 동해안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 이동하기 아직 덜인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횡성휴게소 부근에서는 고장차가 생기면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8km 구간에서 정체고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광교터널에서 밀립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아직 어려운데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동홍천 구간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고 경부선선은 서울 방향 남사 진위에서 고장차 여파 받습니다. 4차로에 버스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일대로 밀리고요.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 구간 지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정체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사이드 오브 더 문 앨범이 있고요. 예. 앨범에서는 뭐 계속 이어져 있죠, 음악들이. 어스 앤 댐 들었습니다. 9840번으로 총해 주셨는데, 아, 첫수형님, 저번에 그 이 음악 시간 남으면 틀어주신다고 해놓고 안 틀어주셔가지고요. 예. 시간은 늘 남진 않습니다. 예. 그냥 들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예. 자, 1090번입니다. 폴라 압둘. 러쉬, 러쉬.

0: 셀린 디온, To Love You More 들었습니다. 7326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폴라 압둘의 Rush, Rush.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0: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1: 나왔어.
10: 우리 남편 도드람
1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9: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스노우의 인포머. 972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시원한 노래라고요. 예.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심리학에 등장하는 독일어 샤덴 프로이데는 남의 불행을 볼 때 기쁨을 느끼는 마음인데요. 솔직히 이런 심리가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니 핵심은 그 정도가 과해지지 않게 애쓰는 거겠죠. 어느 기자는 이렇게 써뒀습니다. 타인에게 스민 비극의 냄새를 빠르게 맡는 후각보다 다른 이의 기쁨과 행복을 수신하는 청각과 촉각을 보다 예리하게 다듬고 싶다. 누군가 손해봤다, 떨어졌다면 눈이 번쩍, 대박났다, 합격했다면 이내 심기 불편. 나도 심해지는지 자주 살펴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 송용곤입니다.

0: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サンデースペシャル。매주 일요일 3, 4부 썬데이 스페셜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아있는 위대한 미국 작곡가 송라이터 30팀입니다. 더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했고요. 더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자, 오늘은 아웃캐스트로 출발합니다. 아웃캐스트의 2000년 미국 싱글 차트 1위 미스 잭슨. 자, 이 곡부터 갑니다.

0: 네, 아웃캐스트. 미스 잭슨 2000년 싱글 차트 1위 곡. 네. 미국 애틀란타 출신의 힙합 2인조입니다. 사실 힙합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동부 힙합, 서부 힙합 네,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남부에서도 할 수 있다. 오, 아웃캐스트. 그래미상을 6번 받았고요. 전 세계 앨범 판매량은 2천만 장 이상. 네. 미스 잭슨 방금 들으신 곡으로 그래미에서 베스트 랩 퍼포먼스 수상했고요. 그리고 헤이야 The Way You Move가 수록되어 있는 스피커 박스 The Love Below로 그래미에서 앨범 오브 더 이어를 수상을 합니다. 자, 아웃캐스트 광고 뒤에 헤이야 듣겠습니다.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그러면서 앨범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한 스피커박스 The Love Below 앨범에서 헤이야 들었습니다. 싱글 차트 1위 곡이죠. 당연히. 자, 아웃캐스트 음악 들었고요.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살아있는 위대한 미국의 송라이터입니다.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1990년대부터 뭐 엄청났죠. 예. 1969년생이고요. 전 세계 앨범 판매량이 2억 2천만 장 이상. 그래미는 다섯 번 받았습니다. 자, 머라이어 캐리의 뭐 히트곡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첫 히트곡입니다. Vision of Love.

네, 머라이어 캐리의 첫 히트곡 Vision of Love 들었습니다. 1990년대에 엄청났잖아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시작하면서 머라이어 캐리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와, 아 제가 진짜 머라이어 캐리하고 만나서 인터뷰한 적도 있죠. 그 19곡의 싱글 차트 1위 곡을 냈는데 사실 머라이어 캐리는 이 압도적인 가창력 때문에 또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송라이터의 능력을 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곡의 1위 곡 중에 18곡을 머라이어 캐리가 작곡에 참여했거든요. 와, 자 머라이어 캐리의 가장 큰 히트곡 중에 하나죠. 보이스 투 맨과 함께한 원 스윗 데이. 그리고 아, 요즘에 뭐 이제 12월마다 계속 차트 1위에 다시 올라가는 아 지금 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One Sweet Day.

한여름에 이 노래 들으니까 좀 시원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예.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앞에 들으신 음악은 Boyz II Men과 함께한 One Sweet Day였고요. 자, 위대한 송라이터 머라이어 캐리. 한 곡 더 들을까요? 예. 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이거. My All. 광고 뒤에 제대로 듣겠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강릉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권과 경북 지역에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요. 강원권 빗길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로 가는 길, 서종에서 화도까지 11km 구간의 정체가 남아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또 안성분기점에서 정체인데요. 전시간 고장차 여파로 안성분기점 3km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 들었습니다. 자,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살아있는 최고의 송라이터. 예. 자, 이번엔 윌리 넬슨입니다. 예. 1933년생이시고요.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컨트리 뮤지션 중에 한 명이죠. 예. 윌리 넬슨. 윌리 넬슨의 제일 큰 히트곡은 사실 Always on my mind인데 이 곡은 본인이 작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윌리 넬슨이 첫 히트곡을 낸 건 1961년 패시 클라인의 Crazy라는 곡이에요. 자, 이 곡은 뭐 미국 의회 도서관에 National Recording Registry에 이름을 올렸죠. 패시 클라인의 Crazy. 그리고 윌리 넬슨이 직접 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른 곡 중에서는 1976년에 컨트리 차트 1위에 오른 Good Hearted Woman. 두 곡을 계속 듣겠습니다. 먼저 패시 클라인 Crazy.

네, 윌리 넬슨의 Good Hearted Woman 들었습니다. 1976년 이 두 곡. 앞에 들으신 음악은 패시 클라인이 불러서 히트한 Crazy. 네. 이 곡은 뭐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커버 버전으로도 많이 들었죠. 네. 윌리 넬슨. 자, 이번에는 켄드릭 라마입니다. 벌써 27개의 그래미상을 받았고요. 에미상도 두 번 받았고요. 2018년에는 퓰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1987년생이고요. 아, 켄드릭 라마. 2017년 싱글 차트 1위. 험블. 그리고 2024년 싱글 차트 1위. Not Like Us.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험블.

0: 켄드릭라마의 음악 두 곡을 계속 들었습니다. Humble 그리고 Not Like Us.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선데이 스페셜. 광고 듣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썬데이 스페셜. 또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자, 캔드릭 라마의 루서 시저가 피처링한 노래. 이 곡도 미국 싱글 차트 1위 곡입니다. 자, 캔드릭 라마 피처링 시저 루서 이거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오늘은 이민선 PD가 수고했고요.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저는 쇼핑백 컵홀더 하나도 다 찢어질 때까지 씁니다. 한번 쓰고 쉽게 버리기엔 이 물건이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절약하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저한텐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겨우 한번 쓰이고 버려지기엔 아직 쓸모를 다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끝까지 쓰일 기회를 주는 일. 저는 그 안에 삶의 품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불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적인 공부부터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시작하면 헤맬 가능성이 적으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가끔은 그 점이 함정이 되기도 하죠. 혹시 몰라서 아니면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하나부터 열까지 공부부터 한 뒤에 뛰어들려는 걸 심리 전문가들은 과잉 학습자의 버릇으로 보고요. 시작이 두려워서 공부로 막아두는 성실한 회피로도 해석합니다. 필요한 공부가 있다면 해야 하는 게 맞지만요. 목표에 부합하는 만큼만 하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게 힘이 아닌 두려움이 될 때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is
1: 8월 9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크리스찬 프렌치의 I Think Too Much였습니다. 별밤 오프닝에서 어떤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일단 학습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실행을 미루는 이들을 성실한 회피 또는 과잉 학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심리 전문가들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이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비난하는 태도로 바라보기는 쉽지가 않죠. 스스로도 굉장히 합리화하기가 좀 쉬운 행동이라서 함정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성실한 회피, 과잉 학습, 요런 약간 우리가 사각지대에 두고 있는 회피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3, 4부에서는 그림과 화가에 대해 흥미롭게 다가가는 법을 알려주는 분이죠. 정호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과 함께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피부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우리
6: 지금처럼 8월 한 달 별밤에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라이브 썸머 페스타인 별밤. 두 번째로 별밤을 찾아온 아티스트는 밴드 신인류. 8월 13일 목요일 밤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하세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오셨습니다. 9724님, 대장부엉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었어요. 외부에서 하던 일을 마치고 지금은 시원하게 샤워하고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에어컨 튼 집이 천국이에요 하셨어요. 아 진짜 여름 기승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막 최고 기온 올라가는 지역도 생기고 온열 질환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더위가 짜증난다 또는 뭐 나가기 싫다 이 정도 수위가 아니라 아주 위협적이니까요 여러분.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짜실 때 너무너무 더울 때는 그냥 너무 추울 때라든지 폭우가 올 때와 마찬가지로 피하는 버릇을 우리도 슬슬 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하은정님, 별밤 들으면서 냉장고 청소 중입니다. 구석구석 숨어있던 것들 정리하고 유통기한 지난 것들 버리고 쓱싹 닦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냉장고 청소 이거 날 잡고 하지 않으면은 진짜 못하게 되고 하지만 쌓이는 거 왜 이렇게 잘 쌓이던지요. 냉장고 문을 한참 열어놔야 돼가지고 뭐 전원도 꺼야 되고 코드를 뽑는다든지 그러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거 한번 싹 하고 나면 한동안 아주 말끔하게 유지되는 냉장고 보면서 문 열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겠어요. 9844님은 여기는 동두천에 있는 미군 부대입니다. 저는 부대 내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어요. 미군 및 외국인 등을 상대로 영업합니다. 물론 내국인도 탑승하시고요. 처음 보내는 문자인데 소개될지 궁금하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승객이 거의 미국 사람들이라 라디오도 88.3 이글 FM을 주로 틀고 있지만 손님 없이 대기하는 중에는 FM4U를 듣고 있어요. 후덥지근하니 이문세 빗속에서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글 FM이라는 게 또 있군요. AFN의 주한미군 관할 방송국 라디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틈틈이 우리 FM4U도 들어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재미난 에피소드나 그런 거 아니면 사소한 일상 얘기도 자주 보내주시고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문세의 빗속에서.

이문세의 빗속에서 이어서 선우정아의 더 바라지도 않겠어 듣고 오셨어요. 4372님, 황금 같은 주말인데 아내가 라섹 수술을 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쉬고 있어요. 월요일에 수술한지라 주말에는 괜찮아질 줄 알고 이제 잘 보이는 눈으로 놀러 갈 계획 짰었는데 이렇게까지 아파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둘이 내내 붙어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붙어 있을 시간을 준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완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대가가 며칠간의 고통을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호자가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으실 것 같은데 이런 사연 들으니까 혼자서 그래도 자취하면서 해내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눈이 불편하다라는 것은 평소에 뭐 그런 불편함을 못 느꼈던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제약이 되잖아요. 아무튼 이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붙어 있을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 사이가 참 보통 좋은 게 아닌가 봅니다. 말끔하게 나은 다음에 진짜 풍경 좋은 곳으로 놀러 가시고요. 사실 미뤄진 게 또 더 좋은 것은 요즘 너무 더워서 살짝 더위가 한 풀이라도 꺾였을 때 놀러 가야 추억도 더 좀 찬란하게 새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병성님은 5일 전 대구에서 강원도 인제로 온 부엉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우울합니다. 마음 강하게 먹고 혼자 왔지만 쉬운 게 아니네요.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살이 되었건 가족과 떨어져 있는다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좀 드넓은 허한 감정을 안겨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라디오에라도 털어놓으시는 게 한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뭐 이제 어른인데 가족이랑 떨어져 있다고 이런 마음을 느낄 리가 없지 하면서 방치하고

하거나 무시하는 것보다는 나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차마 가족분들한테는 솔직하게 항상 얘기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라디오에다가 다잘 털어놔 주시고 앞으로도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좀 힘이 될 만한 사연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4748님, 방학을 바쁘게 지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오랜만에 학원이 일찍 끝나서 문자 남겨요. 요즘 방학하기 전보다 학원이 많아져서 우울해요. 학원이 멸종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틀어주세요. 라는, 아휴, 진짜 이런 문자를 초등학교 5학년에게 봤다니요. 요즘 세상이라는 거. 참 제가 겪어온 세상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함께 들을게요.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

0: 신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해가 지고 나니 바람이 한결 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어제보다 5~6도가량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광주 34도, 대구가 32도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경북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경북 지역에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아직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11km 구간 정체고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 3,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합니다. 최지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룬5의 썬데이 모닝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정은아님, 대장부엉, 남편이 아이스크림 사오면서 제 취향을 정확히 골라온 거 있죠? 오래 함께 산다는 건 서로가 좋아하는 맛을 기억하는 일인가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이게 기분 좋은 일인 것만큼 사소한데도 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뭐는 싫어하고 뭐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아직도 헷갈리면 또 그만큼 서운하기도 해요. 이 사소한 것들에서 또 판가름이 나는 게 같이 사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골라왔다라는 거는 아주 보통 디테일한 게 아니었나 본데요. 8594님, 저는 20년 이상 그림을 그려온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얼마 전 개인전 준비를 하다가 그림이 참 안 느는 것 같다는 수채화 작가님의 사연에 공감했어요. 또 그 정도 연차면 성장이 본인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이나님의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았네요. 저는 원래 굿즈 사업만 10년 넘게 해왔는데 사업이 망해서 엊그제 폐업을 했거든요. 회화 작가로 새로 시작해보려고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예 다른 분야다 보니 그림을 오래 그렸어도 쉽지가 않아요. 다른 회화 작가님과 저를 비교하면 제 그림이 항상 못나 보였거든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도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감사해요. 라고 제가 너무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어요. 진짜 뭔가 어떤 솜씨로 업을 삼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순간이 오면은 어떤 연차가 되면 벽에 부딪혀 있는 느낌 많이 받으실 텐데 그 벽이 반드시 내가 뚫고 나가야 될 벽이 아니라 아 내가 진짜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찰만큼 찼고 이제는 나의 개성이나 내가 담고자 하는 바를 더 넓게 확장해야 될 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시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분들, 뭐 글 쓰는 분들, 아무튼 재능이 업인 분들, 이렇게 남들 보기에는 부러워 보이지만 고충이 많지요. 힘들냅시다. 2021님, 방학이라 침대와 한몸이 된 대학생 부엉입니다. 운동할 때 빼고는 안 일어나니까 엄마가 소 될까 봐 걱정된다고 잔소리를 관동 별곡 길이만큼 하셨어요. 저도 일어나고 싶은데 침대가 저를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장부엉이 해결책을 얘기해 주세요. 해결책 없죠. 이런 거 해결책이 어딨어요. 그냥 근데 너무 재미있는 가족인 것 같아요. 보통은 소 될까 봐 걱정된다. 근데 소는 굉장히 부지런한 동물의 상징이잖아요. 소처럼 일한다라고 얘기할 때 대체로 소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엄마의 저 무의식에는 2021님이 항상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발현된 거 아닌가. 그 와중에 잔소리를 관동별곡 길이만큼 했다라는 것도 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투덜거림이라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재미있게 보였어요. 소, 좋은 동물, 성실한 동물입니다. 속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10cm의 매트리스.

10cm의 매트리스 그리고 펀치의 뷰티풀 들으셨습니다. 7256님, 나이 50이 넘어가면 깜빡하는 게 늘잖아요. 하루는 묶음으로 사둔 치약이 하나 남은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찾다가 결국 다시 구매했는데 얼마 후에 아들이 회사에서 쓰려고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아직 내 기억력은 녹슬지 않았구나 하며 느껴지는 안도감이란 말로 표현 못하지요. 저 아직 쌩쌩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슷한 사연 한번 또 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 이제 내가 이런 것도 까먹고 못 챙기는 나이가 된 건가 했다가 알고 보니 어디서 찾았을 때 뭐 충전기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 아드님이 알고 보니 가져가셨던 얘기. 그래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시는 것도 좋은 일이고 이런 사연 볼 때마다 저는 평생을 깜빡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항상 야무지게 잘 챙기고 꼼꼼하고 주변에서 그냥 이 믿는 캐릭터.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뭐 이렇게 허둥댈 일 없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만 그게 느슨해져도 너무 좌절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남들보다 젊었을 때 조금 더 우월했을 뿐입니다. 이게 지금 와서 더뭐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1109님은 5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갑자기 25살 큰아이가 독립을 통보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왜 이럴까요? 내 삶의 반을 오롯이 그들에게 내어주었는데 헛헛함이 밀려옵니다. 라디오 들으며 한 시간째 땀 흘리며 걷고 있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사연이에요. 그렇게 건강한 독립을 시키려고 애써 키우시는 건데 막상 그때가 오면은 심리적으로 살짝 느껴지는 서운함 또는 서러움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하지만 그만큼 1109님이 정말 튼튼한 자녀, 성인까지 키워내신 반증이에요. 조금만 뿌듯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세비지 가든의 Truly, Madly, Deeply.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요. 3부에서 정우철 도슨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그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정우철 도슨트의
1: 그림이 빛나는 밤.
0: 정우철 도슨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도슨트님은 직업 특성상 요즘 폭염인 거 좀 덜 느끼시죠? 항상 좀 에어컨 바람이 추워서 문제인 미술관에 계셔서 그렇지 않을까?
1: 제 직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네, 맞아요. 여름에 덜 덥다는 겁니다.
0: 맞아. 이동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시겠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이 오래 쐬다가 나오면은 더위가 약간 좀 덩어리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가끔 나오면 숨 막힐 때 있어요.
0: 숨 막혀.
1: 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넣어서? 할 때가 있죠.
0: 도슨트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온실 속에서, 온실이 아니야 냉방실 속에서 피부 하얘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고 계시지만
1: 네.
0: 고단한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근데 도슨트님은 처음부터 도슨트만 하셨어요? 사회생활.
1: 사회생활? 아니에요. 저는 원래 회사원이었습니다.
0: 그리고. 그냥 일반?
1: 네, 일반. 그 영상회사. 영상회사를 다녔고 그 공무원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노란색 자주 쓰는 그래서 영상과 편집을 하다가 원래 꿈은 이제 미술 쪽은 아니었고 원래 꿈은 영화감독이었습니다.
0: 아 그래 이 얘기 들은 적 있다. 영화 맞아요. 영상 하고 싶어 하셨다고.
1: 제가 그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저 졸업작품을 찍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영화 전공자니까 그때 제 졸업작품 주인공분이 지금 꽤 유명한 스타가 되셨어요.
0: 누군지.

0: 얘기해도 되잖아요.
1: 그럼요. 네. 그래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어. 저한테 이제 그분의 완전 무명 시절 때의 단편 영화가 있거든요.
0: 뭐예요? 대체 누구세요?
1: 그분이
0: 누구?
1: 그 허성태 씨라고. 네. 허성태 씨가 제 졸업작품 주인공이셨어요.
0: 빨리 지금 그럼 사실 오늘의 허성태를 잊게 한 장본인이라고 뭐 빨리 샤라웃을 하세요.
1: 그 정도는 아니고 존경합니다.
0: SNS 약간 박지성에게 히딩크 같은 존재 아닙니까?
1: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여가지고
0: 그래도 그 발탁을 하신 건데
1: 근데 그때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졸업작품이니까 네. 심지어 그때 막 저는 막 잘 못 찍고 막 그럴 때여서 걱정되기도 하고 네. 내가 너무 어설퍼서 무시당할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봤던 분들이 그 당시에 대학생 때 봤을 때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의견도 묻고 그래서 와 되게 감사하다 했었는데 대한민국이 진짜 좁은 게 제가 졸업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회사 다니다가 저기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만났어요.
0: 오.
1: 그냥 진짜 걸어가다가
0: 어머.
1: 출근하다 그래서 어디 가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제가 오디션 보러 간다고 네. 그래서 아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몇 달 뒤에 그 영화에 나오는 거야. 그 밀정이란 영화에 나와서 네네네. 뺨 이렇게 맞는 연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0: 아, 그걸 유명하시잖아요.
1: 그러면서 빵 뜨시는 거예요. 근데
0: 그것도 도슨트님이 덕담해주셔서 된 거네. 제가 볼 때 이분은 네. 스승으로 모셔야 되네.
1: 그래서 약간 그분은 이걸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요 도슨트라는 직업을 할 때 아 저렇게 인생이 풀릴 수도 있겠구나 노력하면 그래서 많이 영향을 준 것도 있어요.
0: 이야 아무튼 대배우를 아주 예전부터 이제 딱 알아보셨던 매의 눈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또 비와이네요. 자, 이번 주에 또 어떤 그림 얘기 들려주실지 오늘 준비해오신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1: 아, 이번 주제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무섭진 않지만 여름 특집으로 미스터리한 화가들을 준비했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1: 네.
0: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첫 번째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아이유의 분홍신

0: 아이유의 분홍신 듣고 왔습니다. 지금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NS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소개할 그림들이 게시물로 올라가 있어요. 이거 보면서 들으면 훨씬 재밌거든요. 자, 여름 특집 미스테리 화가들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작품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번째 만나볼 작품은 세라핀 루이의 낙원의 나무입니다.
0: 좀 자, 약간 파리지옥이 잔뜩 모여있는 것 같은데요?
1: 예쁘진 않구나.
0: 예쁘진 않고 약간 무서워요. 왜 무섭지?
1: 약간 좀 기괴한 느낌도 좀 들고. 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좀 보면 화면을 가득 이 나무 한 그루가 채우고 있죠? 좀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뭐가 약간 좀 기괴하고 무서웠냐면 그 잎사귀가 약간 예쁜 잎사귀가 아니라 잘못 보면 사람 눈 같은 느낌?
0: 우와!
1: 그죠? 그죠?
0: 무서워.
1: 그러니까 이 작가는 저도 이 그림 때문에 최근에 알게 된 작가인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지 않은 작가예요. 그래서 정말 본인만의 상상력으로 그린 건데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0: 왜?
1: 그리고 색깔도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막 뒤엉켜 있고
0: 약간 요괴나무 같아요.
1: 약간 그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서 근데 이 작가는 나무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색깔도 그래서 약간은 자연의 나무라기보다는 성당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유리의 색인 것 같은. 그리고 이거를 좀 확대해서 나중에 보시면 되게 또 정교해요. 세밀하게 약간 보석처럼 이렇게 얇은 문감으로 겹겹이 쌓아서 이렇게 완성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라핀 루이라는 작가가 오늘 그러니까 어쨌든 미스터리 화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안 알려져 있고 저도 이제 정보를 다 긁어온 건데 좀 독특한 화가긴 해요. 그래서 1864년생이고 194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프랑스 화가인데 딱 봐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카데미즘 정말 사실적으로 잘 그리고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독학했고 한 번도 그림을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정확히는 배우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평생 남의 집 살림을 했고 청소로 생계를 이어갔던 파출부였어요. 평생 파출부였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게 파출부였고 안타깝게도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그림이 이 세계적인 미술관에 걸려있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을
0: 아이고,
1: 떠났던 작가예요. 그리고 이 작가 그림이 지금 뉴욕 현대미술관에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부분을 되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64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난한 하층 노동자 계급의 딸로 태어났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0: 어려워요.
1: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고 1860년대 프랑스는 그 제2제정이 막을 내리고 곧 프로이센과 전쟁을 겪게 되는 시기였거든요. 격변의 시기였던 거예요.
0: 네.
1: 안 그래도 힘든데 전쟁까지 날 것 같은. 그래서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프랑스 우아주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0: 네.
1: 근데 이미 어릴 때부터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막 힘듦이 계속 찾아오는 어릴 때부터 첫 생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첫 생일 돌아가셨고 7살이 채 되기 전에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서 사실상 거의 고아에 가까운 삶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힘든데 고아가 되면서 더 처절하게 삶을 살았죠. 그리고 큰 언니가

0: 거두어서 키웠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진도 제대로 안 남아 있어요. 사진도 안 남아 있고 뭐 어린 시절 기록조차 희미하고. 근데 14살 무렵부터 남의 집에서 가사일을 시작했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수녀원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 가정부 생활을 무려 한 20년을 지속을 했대요. 그리고 1901년에 굉장히 전환점이 생기는데 상리스라는 지역에 이 부르주아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파출부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쉬는 날이 잠깐 생기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유일한 어떤 위로 취미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정부일을 하고 밤이 되면 촛불 켜놓고 그림을 그렸다. 돈이 없으니까 정식 미술 교육도 못 받았고 물감 살 돈도 없어서 그 일하는 가정부 집에서 가끔 남는 걸 이렇게 주거나 하면 얻어오거나 그리고 스스로 색을 만들어서 썼대요.
1: 우와.
0: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분석된 걸 보면은 실제 그이 화가가 썼던 재료들을 분석했는데 페인트에다가 뭐 다른 여러 재료들이 섞여서 만들었다는 게 나왔어요. 그 미술사학자 장뒤 미페 화가이자 미술사학자인데 그녀의 그림을 두고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어요. 이 예술적 교양에서 자유로웠던 화가다. 한마디로 내가 굉장히 이런 아카데미에선 보기 힘든 작가다라고 평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상리스 지역의 박물관에 그녀 그림이 걸려 있는데 여기 기록을 보면은 이런 써 있어요. 정식 수업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는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사가 그림을 그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 네.
0: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붓을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리는 게 거의 다 비슷해요. 항상 꽃, 나무, 잎사귀, 그리고 약간 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화려한 색채, 그리고 뭔가 반복되는 장식 무늬 패턴들. 그래서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정신적인 상태와 연결지어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자,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냐면, 평생 가정부를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어느 날 그, 아까 상리스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 누가 오냐면 미술 비평가이자 컬렉터였던 빌헬름 우데가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이 우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컬렉터인데 이미 피카소를 알아봤고
1: 오.
0: 피카소의 초기작부터 알아봤던 사람이고
1: 막 처성태를 처음부터 알아본 정우철처럼.
0: 아 그렇게 되나요?
1: 네.
0: 맞습니다. 네.
1: 어.
0: 자, 그리고 좀 독특한 그림을 알아보는 선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화가 말고도 우리 예전에 한번 다뤘던 작가인데 앙리 루소라고
1: 네.
0: 그 혼자 그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독학해서 그린 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소박파라고 하거든요. 좀 재밌게 얘기하면 저희들끼리는 유치파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유치에서 유치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림들이 정교하지 않고 정말 아카데미에 포함되어 있는 신화, 역사, 종교 이런 것도 아니고 원근법도 없고 색채를 자유자재로 쓰는 특징이
1: 그냥
0: 있거든요.
1: 못 그리는 거를 되게 좀 포장해준 다 표현들
0: 근데
1: 아닙니까?
0: 사실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1: 네.
0: 못 그리는 걸 이제 그래도 개성이 있으니까 소박하다라고 하는
1: 참나.
0: 건데 그런 작가들을 발굴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온 거예요.
1: 네.
0: 그때 이 컬렉터가 가정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혼자 이제 살고 있으니까 왔으니까 그래서 가정부를 찾다가 이제 이 주인공을 세라핀 루이를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컬렉터의 집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재밌게도 처음에는 화가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진짜 가정부 일을 할때 일만 했으니까.
1: 운명적이다.
0: 근데 어느 날
1: 네.
0: 이웃집에 지나가다가 이 우대가 이웃집에 걸려있는 작은 정물화를 봤대요. 근데 너무 독특한 거예요. 뭐지 이 그림? 내가 컬렉터인데 처음 봤다. 근데 약간 앙리 루소 같은 느낌도 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못 그렸는데 매력 있다. 그래서 이게 누구 거냐? 옆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네 일하는 가정부 그림이다.
1: 대박.
0: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그림이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화가였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후원을 해줄 테니까 정식으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가정부로 들어갔다가 그 집주인의 도움으로 물감과 캔버스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그림을 막 그리게 돼요.
1: 완전 거기는 그 천국이었겠네요. 그림도 많고 그 집은.
0: 맞아요.
1: 와.
0: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너무 얼마나 좋았겠어요.
1: 네.
0: 근데 이게 1912년인데 하필이면 2년 뒤에 1914년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1: 아차.

0: 돌아갔고, 세라피는 혼자 남아서 다시 이제 후원을 못 받으니까 촛불 밑에서 계속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1: 아니 이게 처음부터 힘들 땐 몰랐어도 이게 지원을 받다가 끊기면 또 더 힘들
0: 맞아요.
1: 것 같은데.
0: 느껴봤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반전의 반전이거든요. 네.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1927년이 돼요. 그때 우대 컬렉터가 쌍리스 지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십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막 다니다 보니까 전시회가 열려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거기 누구 그림이 있었냐면 이 세라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야, 이 사람이 후원이 끊겼는데 12년부터 27년까지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시하는 걸 보고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찾아가서 후원자가 돼줘요.
1: 우와.
0: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2m에 달하는 대형 캔버스에 그림도 그려요. 그때 이제 이 세라핀이 세라핀 드 쌍리스라고 불리면서 쌍리스 지역의 가장 유명한 화가로 이름을 알리게 돼요. 그리고 그 힘든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던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참 기구한 인생인 게 이것도 오래 못 가요.
1: 또
0: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져요. 자, 이때 그 시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1: 좌절의 시대였네.
0: 네.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제 1930년부터 우대는 더 이상 그녀의 그림을 사주지도 못하고 후원도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아까 대장봉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계속 이게 가난해서 이걸 못 느꼈으면 차라리 좀 나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1: 있죠.
0: 게 이게 후원도 막 올라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시기부터 애가 약간 이상해지더래요. 상담이. 처음에는 두통이거나 아니면 열사병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애가 더위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뜨거운 사막이니까. 근데 점점 애가 이상해지는 게 자꾸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대요.
1: 아이고.
0: 목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자기 말을 건다 자기한테 실제로. 근데 이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정신병을 잘 몰랐잖아요.
1: 그렇죠. 뭐 오히려 뭐 저주 이런 쪽으로 생각하죠.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병이라고 인식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냥 냅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일강 유역에서 고대 이집트 신 이 오시리스의 형상을 딱 마주한 거예요. 마주했는데 그때 애가 확 가버려요.
1: 너 알고 진짜 본 거 아니에요?
0: 진짜
1: 영매인 거
0: 사실은.
1: 아니야?
0: 그것도 모르죠. 바꾸면서 이 오시리스가 자신한테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마와 싸우도록 선택한 존재라 믿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로마에 도착했을 무렵에는요. 참고로 진짜 위험한 사람인 게 교황을 공격하려고 그랬대요.
1: 아이고야. 네,
0: 완전 병이 이제 지나쳐서 그 충동을 통제하지 못했대요. 다행히 경비가 워낙에 철저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그리고 1843년 봄에 파리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들이 봐도 이건 피로나 열사병 이런 게 아니다. 이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결국 후원자가 런던으로 이 친구를 보내서 화가를 보내서 가족들과 함께 쉬게 한 거예요. 휴식을 취해라. 그림 그리지 말고. 근데 이때 다행히 가족이 의사한테 보여준 거예요. 상태를. 의사가 심각하다. 심각하니까 입원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1: 맞긴 하죠.
0: 근데 이 진단이 오히려 폭발을 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아버지가 오시리스의 적, 즉 악마가 변신한 존재라고 믿음이 된 거예요.
1: 그 세계관 안에서는 다 말이 되죠.
0: 네, 그래서 나라의 정신병을 입원시키려는 그 아버지가 적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라 악마가 변신한 존재다. 라고 이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심해지더니 결국에는 한 공원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아들의 재능을 어릴 때부터 아껴줬거든요. 그래서 계속 꿈을 키워줬던 사람인데 그 아들의 손에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를 죽이고 바로 프랑스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도망치는 그 마차 안에서도요. 승객을 또 살해하려다가 체포되고.
1: 아이고야.
0: 이게 완전히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1: 완전 이상했네.
0: 그리고 프랑스 정신병원에 입원이 돼요. 그리고 영국으로 나중에 송환이 됐는데 이곳에서도 계속 그 글을 썼대요. 아버지가 악마다. 고대 이집트 신 오시리스가 자신에게 아버지를 죽이라 명령했다. 이게 남아있어요. 진술이.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보면 편집증적, 망상과 종교적 계시 이런 게 겹쳐지면서 조현병을 알았을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조현병이라는 진단이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서야 이렇게 확립이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사후 추정 정도만 되고 그리고 나중에 1844년에 런던 베들럼 병원에 범죄자 전용 병동 수용소에 수감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고작 27살이었어요. 아휴.

0: 근데 이때도 그 오시리스가 자신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걸 완전히 빠져서 버리질 못했어요, 이 믿음을. 근데 놀랍게도 병원에서 그림을 계속 그려요. 계속 그리고 담당 의사도 재능은 되게 놀라웠대요.
1: 진짜 깜짝 놀랐겠죠. 네,
0: 너무 놀라서 그 치료요법 중에 하나로 또 그림을 계속 그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1855년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림을 9년 동안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1: 다행이다. 여기로 도피했던 그쵸, 거니까.
0: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치료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겠다. 의사도 계속 그리겠고. 그래서 그 정신이 막 가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거의 뭐 8~9년을 계속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림 이제 인물들을 좀 뜯어보면은 약간 저 나무꾼을 지켜보는 눈들이 되게 무서운 눈도 있고
1: 한 명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면에 있는 맞아요. 노인
0: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끔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요정의 세계지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정신 상태가 들어간 그림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분석이 계속 있죠. 거기다가 이 그림 뒷면에 등장인물 하나하나 이름까지 써놨대요. 이름과 역할도 다 써놓고 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이 그림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썼대요. 이 그림 그리는데 대략 9년이 걸렸다라고 써놨을 정도. 그리고 결국 말년에는 1864년에 새로 지어진 정신병원에 옮겨지거든요. 그곳에서 22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신병에 산 거예요. 그리고 1886년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68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거의 42회를 병원 안에서만 지낸 착한 거죠.
1: 에휴, 너무 불행하네.
0: 그리고 이 화가가 죽고 80년이 지나고 1963년에 이 그림이 기증이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음악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고 또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의외로 이 그림이 그러니까 화가 사연은 몰라도 영국에서는 꽤 유명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1: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약간 요정의 세상을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미술사학자들이 타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 미친 사람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정교하고 그리고 요정을 그린 작품들 상상력으로는 최고다. 그래서 최근에는 영국 왕립아카데미에서 이 화가의 삶과 작품을 조명하는 또 대규모 전시가 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화가가 정말 세상에 안 알려진 작가고 말년을 다 정신병원에서 보내면 세상을 떠나던 작가인데 하지만 그 두 작가의 예술관이 놀라울 정도로 독특하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현대미술계에서는 나름대로 그 두 명의 세계가 인정을 받고 있죠.
1: 그럴만합니다. 약간 좀 서글프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어떤 정신의학적인 이상현상과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천재 화가잖아요. 작품으로 보면.
0: 맞아요.
1: 그게 어떤 오류로 인한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요정 나무꾼의 결정적 한방 요 제목 그대로의 노래입니다. 퀸의 The Fairy Fellers Master Stroke 함께 듣고 올게요.

0: 퀸의 The Fairy Fellers Master Stroke 동명의 작품이죠. 요정 나무꾼의 결정적 한방 리처드 데드 작품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그 전에는 세라핀 루이의 낙원의 나무였고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화가들이라는 주제였는데 아 미스터리로 시작했지만 약간 좀 아픔이 많았던 개인의 어떤 부분들이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될 수도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또 부엉이들이 더 알고 싶은 그림이나 화가가 있으면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혹은 별밤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우리는 2주 뒤에 또 만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도슨트님 보내드리면서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9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박소연님이 갑자기 어릴 때처럼 라디오가 듣고 싶어져서 왔어요. 책보다 멍때리다 누워서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편안하고 나른한 기분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성인이 돼서 정말 귀한 기분이죠. 편안하고 나른한 기분 느끼셨다니 저까지 행복하고요. 오늘 끝곡으로 조니 스팀슨의 On My Mind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저는 쇼핑백 컵홀더 하나도 다 찢어질 때까지 씁니다. 한번 쓰고 쉽게 버리기엔 이 물건이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절약하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저한텐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겨우 한번 쓰이고 버려지기엔 아직 쓸모를 다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끝까지 쓰일 기회를 주는 일. 저는 그 안에 삶의 품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불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스포왕 차트. 오늘의 스포왕 차트 탑백위 스포왕이 엄선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지소쿠리 클럽의 누알 비치.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0: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스포왕의 일요일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는 거 아시죠? 오늘은 7월 26일에 나온 지소쿠리 클럽의 신곡 누아의 빛이 요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 스포왕 차트가 시작된 지 스포왕이 일주일에 두 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지 한 달 좀 넘었거든요. 이 일요일 방송을 이렇게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좀 노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좋다. 또 요즘 동향을 살필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FM의 맛, 음악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맛을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좀 이렇게 신곡을 아는 재미, 요즘 이게 유행이구나 하는 거 캐치하는 재미도 있고, 또 아는 노래가 딱 나왔을 때 이 노래 나 좋아하는데 인기 많구나 하는 그 반가움이 또 괜찮거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제목 소개할 때 막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 아마 분명히 여러분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이 아마 가만히 계시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 8월 둘째 주 스포왕 차트는 음원 스트리밍 차트 말고요. 그 티땡 미디어 노래방 탑백 차트로 함께 할 거예요. 노래방 인기 차트에서 이번 한 주 가장 많이 불린 K-아티스트들의 노래만 들어볼 거거든요. 이거 참을 수가 없죠. 벌써 막 지금 근질근질하죠. 막 오늘 그냥 떼창 문 닫고 막 옷장에 머리 넣고 그냥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이거 이 노래방 차트는 또 이제 그냥 일반 차트와는 다른 차별화되는 그 강점이 있는 곡만 살아남는 또 약간 다른 차트잖아요. 세대를 초월한 명곡, 또 최신 유행하는 노래들, 이게 한 곳에 모여있는 그런 차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노래들이 많이 불리우고 순위에 올랐는지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이 세 곡은 사랑에 아파본 남자분들이라면 한번 꼭 불러봤을 그런 노래입니다. 마이크를 주는 순간 첫 소절부터 과몰입 훅 들어가거든요. 98위를 차지한 정준일의 안아줘, 91위에 오른 오혁의 소녀, 그리고 79위, 이 노래가 이렇게 높습니까? 10cm의 스토커까지 들어보시죠.

인기 차트에서 K-아티스트의 음악만 골라봤습니다. 스포왕 차트. 이번에 소개해드릴 세 곡은요. 아, 여기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뭐 메시지 전달,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살짝 티낸다든지 아니면 뭐 흥 끌어올리기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요번은 작정하고 내 성대 그리고 가창력 뽐내보고 싶을 때 이렇게 기교 막 고음 넣어가지고 부르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68위 주인공은요. 아우, 전 국민의 이별송.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 빅마마의 체념. 요 노래가 차지를 했고요. 2003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아직까지도 와, 68위입니다. 이게 발매되고 노래방 인기 차트에서는 벗어난 적이 없대요. 계속 체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어서 2003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아, 2003년도에 레전드 노래가 많이 나왔네. 크으, 누구 있으면 엉뚱한 거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불러야 돼, 이거. 그댈 사랑합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이러면 책을 막 뒤지고 있던 연인이. 요즘에 책 다 없어진 거 아시죠? 리모컨으로 합니다, 요즘. 나 깜짝 놀래. 책이 없어졌더라고. 책 없어. 옛날 노래방에나 있지. 리모컨만 있어. 제가 막 뒤적뒤적 넘기고 있으면 언젠가 뭐 좀 돌아봐 주겠어 하면 어? 나 내 얘기인가? 이러면서 돌아보는 그 노래 아닙니까? 팀의 사랑합니다. 44위에 올랐고요. 아 그리고 또 이 노래 안 불러본 분 있을까 노래방에서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요거 잘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김범수의 끝사랑 이 노래가 4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DJ가 노래를 불러? 대본에 불러달라고 써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팀의 사랑합니다. 김범수의 끝사랑 듣고 오시죠.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만나보는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 노래방 탑100 차트에서 여전히 사랑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노래방 차트가 더 굳건해진 것도 있다. 왜냐? 화면을 보고 눈에 걸리는 걸 누르게 되니까. 근데 화면에는 차트가 뜨니까. 이거 제 가설입니다만 신빙성이 있는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사연으로 보내주셔서 알려주세요. 아, 역시 드라마 OST가 또 노래방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이거 난리 났었죠. 조정석 씨가 부른 쿨의 아로아. 이 노래가 41위를 차지했고요. 또 노래방 차트뿐만 아니라 음원 차트에서도 1위 기록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유나 씨 노래. 아우, 저희 애들도 저희 딸들도 유나 씨 노래 40평 열심히 부릅니다. 비밀번호 486, 혜성, 사건의 지평선 등등 생각나는 노래가 많은데, 기다리다. 요것도 스테디죠. 기다리다도 38위에 올라 있습니다.

노래가 임창정 씨의 소주 한 잔을 꺾고 노래방 차트 1위 한 적도 있대요. 기다리다. 진짜 많이 부르시는구나, 이 노래. 제가 지금 뒤쪽에 샌리스트를 못 봤습니다만, 우리 시절엔 그거 참 많이 불렀는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단 하나의 유미. 근데 약간 그런 맥락에서 또 기다리다. 많은 사랑 받고 있습니다. 두 곡 듣고 오죠. 조정석의 아로와 유나의 기다리다.

0: 가장 많이 불린 K 아티스트들의 음악만 골라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30년 넘게.
1: 이야, 그렇네. 30년 넘게 차트를 상위를 시키고 있는, 이 정도가 돼야 국민 애창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노래방 차트에 이 노래가 37인데요.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이 가사가 너무 진짜 세요. 며칠 사이 야윈 널 달래고. 며칠 사이 야였어.
0: 며칠 사이 야윈 널 달래고.
1: 이 노래 37입니다.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길보드라고 있었죠. 길거리 그 리어카에서 카세트 테이프, 나중에 CD도 팔고 이랬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노래, 그게 길거리

에서 팔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면 길거리에 그 노래가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노래가 많이 흘러나오는지가 당시 인기 지표였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가질 수 없는 노래 길거리에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락 발라드 한 곡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 36인 또 이거야? 전국의 수많은 남학생의 성대를 울렸던 그 노래. 노래방의 교과서. 노바, 노래방의 바이블. 버즈의 가시. 이 노래 36입니다. 그리고 락발라드 불렀으면 랩을 또 한 곡씩 꼭 하시거든요.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 이 노래 35위였습니다. 이 노래는 참고로 14년 동안 노래방 힙합 차트 1위였다고 합니다. 아, 저는 그 힙합, 전 보통 드렁큰 타이거. Tiger in the presence, the bam bam! Hey! Up on the reggae is the bam bam! 나치, 익지도 않았지만 같이 마치 달콤한 연인 같이. 으. 자,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버즈의 가시,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 이번엔 대본에 부르라고 안 돼 있었는데 제가 불렀다는 점 양해 드리면서 이 세 곡 듣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차트에서 꼭 불러야 하는 K 아티스트들의 음악만 골랐습니다. 스포왕 차트. 노래방 가면은 또 밴드 노래 이것도 많이 부르시죠. 장범준, 임영웅 씨 등등 많은 뮤지션들이 부르면서 노래방 차트까지 역주행을 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 요 노래를 장범준 씨도 리메이크하고 또 임영웅 씨도 부르고 막 그랬어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이 노래가 33위에 올라있고요. 그리고 28위는요. 요것도 노래 합좀 맞춰본 남녀가 이제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불러야지. 정은지, 서인국의 All For You. 아, 우리 땐 또 김동률, 이소은의 기적. 나 그대 눈을 바라보면. 요 노래 듣는 동안 저는 3부 디그 인더 차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정은지, 서인국의 All For You.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왕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지금 가장 필요한 차트를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디그인다.

차트. 이 시간은요, 스포악만의 새로운 차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키워드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키워드랑 딱 맞는 K-아티스트의 노래를 차트에서 쏙쏙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테마와 노래로 함께 할지 이번 주 디그 인더 차트의 테마 노래 제목으로 스포하겠습니다. 요게 오늘의 테마 그 힌트가 되거든요. 보아의 넘버 원!

디깅 인 더 차트 이번 주 차트의 테마 노래 제목으로 스포했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진짜 이 노래 진짜 언제 들어도 반갑다. 정말 대단했는데 마지막 끝에 You still my number one 이거 애기 소리 그 나오는 거 이거 너무 귀엽죠? 오늘의 테마는요 넘버 원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날짜나 시간 나이 등등 제목 속에 숫자만 봐도 이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아 바로 그런 노래들을 지금 같이 들어보면서 제목 속에 숫자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란 노래도 숫자 들어간 노래가 있잖아요 라고 자꾸 답을 안 쓰고 나한테 퀴즈를 내. 뭐지? 아 원투쓰리 원투쓰리 아 원투쓰리 아 이게 오해예요. 제 노래라고 제가 제목을 싹 다 한 번에 이렇게 써머리해서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원투쓰리 자 숫자 차트 다음 곡은요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마음을 숫자 200%로 표현한 노래요. 아 요거구나. 악뮤의 It must be L-O-V-E 200% sure of that 바로 200%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귀엽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을 이렇게

만의 노래가 있죠. 비밀번호 486. 이거 486이 왜 486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라나, 나이 어린 분들은? 가사에 나와 있죠. 그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듣고 요건데, 사실 486을 우리 삐삐 칠 때 486이라고 보내면 어 뭐야 사랑한다 뜻이잖아. 486 이러면 사랑해 요 뜻이었거든요. 이게 왜 사랑했냐면, 사랑해 한글로 이렇게 쓸 때 획수가 사자가 하나 둘 셋 넷, 랑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해서 486이래요. 어! 옛날엔 이렇게 지냈답니다. 자, 그러면 두 곡 듣고 오죠. 악뮤의 200%, 유나의 비밀번호 486.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차트. 오늘은 숫자 차트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5분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낸다기보다 일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뭘 하지? 제일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될 텐데 애들이 뭘 하면 좋아하지? 그냥 귀찮은데 그냥 껴안고 뒹굴뒹굴 하다가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 안아주고 예. 그때 가서 짐 챙겨서 갑자기 뭐 놀이동산에 갈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 아하. 이 곡이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 아, 코드 콘서트의 55. 그리고 이어서 아이유 씨가 28의 나이에 마주한 상실과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입니다. 아이유의 8까지 들어보죠. 코드 콘서트 피처링 백예린 웬디의 55, 아이유 피처링 슈가 8 들려드릴게요.

숫자 차트 숫자를 테마로 한 K-아티스트들의 노래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곡은 사랑이 넘치는 노래예요. 자우림의 1717177 이거든요. 이것도 삐삐아모입니다. 저 이거 몰랐어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 I love you, I L-U-V U 알파벳 U처럼 보인대요. 그래? 나 뒤집어 봐볼게요. 오!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보내면 이것도 I love you, 사랑해, 486이랑 같은 네, 뜻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삐삐 써봤죠. 기억나는 암호? 아, 기억나는 암호는 없고 그것만 기억나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삐삐 딱 오면 집이야. 그러면 애들이 죽상을 하고 공중전에 들어가서 엄마가 남긴 음성. 너 어디야? 빨리 전화해. 사실 음성 들을 필요 없어. 어차피 내용은 너 어디야 빨리 전화해거든요. 그러면 전화하고. 그게 기억이 나네. 그리고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진 것 같은 제로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 서태지의 제로. 이 두 곡 듣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이번 한 주 노래방 차트 가장 뜨거웠던 K-아티스트의 노래들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자우림의 1717771 서태지의 제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노차휩 노래방 차트를 휩쓴 K-아티스트의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스포왕 차트. 이번에는 노래방 분위기를 확 끌어올린 댄스곡 두 곡입니다. 10대 초등학생부터 4, 50대 어른까지 세대를 탓하지 않고 사랑받는 노래가 있죠. 거북이의 비행기. 크, 이 노래는 진짜 다 좋아하죠. 19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노래방에 수록된 노래만 120곡이 넘는 그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COOL 쿨입니다. 아, 아까 1, 2부에도 쿨의 원곡 두 개나 벌써 나왔거든요. 아로아 All For You. 근데 또 여름 노래, 뭐 또 댄스곡, 쿨 노래 뭐 넘쳐납니다. 이 여름 썸머, 이거 소란이 또 리메이크한 적 있죠. 슬퍼지려 하기 전에 아 그대 사랑하는 그대 눈빛 나네 눈물 때문이야. 운명 크, 작은 기대를 난 적 없었어 크, 맥주와 땅콩 너의 집 앞에서 등등 생각난 노래 너무 많은데 그 중에 8위를 차지한 노래는 애상입니다. 애상. 아 너무 좋지. 그 시절 추억을 떠올리면서 노래 들어보시죠. 거북이의 비행기 쿨의 애상.

한 주 동안 사랑받은 K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는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 노래방 차트에서 가장 많이 불린 K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음원 차트는 아이돌과 댄스곡이 강세고 노래방 차트는 발라드랑 록이 인기가 많다. 그리고 특히 노래방 차트 상위권에는 누가 들어도 다 아는 2000년대를 대표하는 명곡들이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기사에 있었습니다. 지금 들을 곡도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Timeless.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2000년대 발라드. 6위 나윤권의 나였으면. 4위 이승기의 삭제. 그리고 3위 이 노래 진짜 장난 아니죠. 노래방 하면 이 노래입니다. 이지의 응급실 듣고 오시죠.

포항 차트 이번 한 주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같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위 후보 두 곡을 발표를 할게요. 8월 둘째 주 포항 차트 첫 번째 1위 후보는요. 추억의 명곡들 사이에서 새로운 애창곡으로 아 요 노래가 훅 들어왔습니다. 1위 후보 첫 번째 곡은 우즈의 드라우닝. 작년 2025년에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 1위가 드라우닝이래요. 제 생각에는 요즘 노래는 좀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 옛날 노래는 향수에 젖는 좀 단순하면서 애수가 담긴 멜로디. 이렇게 좀 구분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두 번째 1위 후보. 아 이게 계절의 영향.

인가요? 여름하면 바다, 바다하면 이 노래죠.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딱 여름하면 생각나는 두 곡 1위 후보에 올랐는데요. 2위를 빠르게 공개합니다. 들리십니까? 스포왕 차트 2위는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입니다. 노래 계속 들어볼게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왕 차트! 아, 오늘도 멋진 노래들. 아, 근데 제가 약간 진짜 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옛날 노래 위주로 쭉 들으니까 어우 흥이 나! 어우 기분 좋아! 유난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기만 해도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월요일 앞두고 여러분도 같이 부르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기를 바라면서 스포왕 차트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1위 곡 이제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우즈의 드라우닝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M. 지난달 29일에 세상을 떠난 가수이자 배우 글렌 헨사드의 목소리는 영화 원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노래가 들려오는 영화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매직아워 스페셜 M 글렌 헨사드 플레이리스트.

0: 글렌 헨사드가 속해 있던 밴드죠. The Flames의 Your Face였습니다. 2001년 작품 디스코 피그 삽입곡이에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짐 셰리던 감독의 딸 키어스틴 셰리던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킬리언 머피가 주연을 맡은 2001년 작품 디스코 피그.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아일랜드 영화인들이 만든 작품이라 자연스럽게 아일랜드 뮤지션 글렌 헨사드, 더 프레임스의 곡이 쓰였고요. 어제는 영화 원스의 장면을 영화에서 직접 그 노래를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원스 말고도 글렌 헨사드의 노래가 들려오는 작품이 많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글렌 헨사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화 그 삽입곡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오늘 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직아워 스페셜 M 세상을 떠난 가수이자 배우 글렌 헨사드 플레이리스트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역시 더 프레임스의 노래 세븐 데이 마일. 이 노래가 쓰인 영화는 원스를 만든 감독 존 카니 감독의 2001년 작품 온디 엣지입니다. 이온디 엣지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킬리언 머피였고, 그래서 존 카니 감독과 친분이 있었고요. 원래 원스도 킬리언 머피를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하지만 킬리언 머피가 이더 프레임스의 글렌 앤서드에게 부탁해서 만들어온 그 노래를 들어보고, 특히 폴링 슬로울리를 듣고 이거 내가 못 부르겠는데 라고 해서 결국 글렌 앤서드가 원스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얘기 어제 제가 해드렸죠. 바로 그 킬리언 머피와 존 카니의 인연이 시작된 게 바로 온디 엣지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영화, 역시 아일랜드 영화 골드피쉬 메모리에는 더 프레임스의 레이미 다운이라는 곡이 쓰였고요. 그리고 2007년 영화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주연한 맨인더 체어라는 영화에는 레이미 다운과 같은 앨범에 실려 있는 산타 마리아라는 역시 더 프레임스의 곡이 쓰였거든요. 이렇게 두 곡, 레이미 다운 그리고 산타 마리아 이어 듣겠습니다.

did you have to go? Santa Maria.

글렌 헨사드의 음악이 포크 음악이나 아니면 좀 말랑말랑한 그런 노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곡, 산타 마리아가 증명하듯이 그는 락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두곡 듣고 왔죠? 골드피쉬 메모리에서 레이 미 다운, 그리고 맨인더 체어에서 산타 마리아, 모두 더 프레임스의 노래고요. 이맨인더 체어라는 영화는 2007년 영화, 마이클 슈레더 감독의 영화고요.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이제 막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10대 소년과의 어떤 우정을 그린 그런 영화였다고 해요. 매직아워 스페셜 M, 글렌 헨사드 플레이리스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영화 원스의 주연 배우이자 뮤지션, 글렌 헨사드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원스 이후에 이제 할리우드에서도 이 글렌 헨사드의 노래를 애용하게 돼요. 아카데미

이미 주제가상을 받은 뮤지션인데 눈에 확 들어왔겠죠? 자, 라스 할스트렌 감독의 2010년 영화 채닝 테이텀과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을 맡은 멜로 영화였죠. 디어 존이라는 영화에는 더 스웰 시즌의 더 문이라는 곡이 쓰였고요. 2012년 영화 피터 헤지스 감독 그리고 제니퍼 가너와 조엘 에저튼이 주연을 맡은 티모시 그린의 이상한 삶이라는 작품에는 글렌 앤사드의 솔로곡 디스 기프트라는 곡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0: Thank you.
1: You know, 노래는 원곡도 좋은데요. 이 라이브 느낌이 너무 좋아서 라이브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글렌 앤서드의 This Gift, 티머시 그린의 이상한 삶 삽입곡, 그 전에는 The Swell Season, 원스의 그 마르케타 이글로바와 함께한 팀이죠. The Swell Season의 The Moon이라는 노래, 영화 Dear John 삽입곡이었습니다. 2013년 작품, 스티브 카렐, 스티브 부셈이 짐 캐리가 함께 출연한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라스베가스의 마술사 이야기, The Incredible But Wonderstone. 그 영화엔 이 노래가 쓰였습니다. Love Don't Leave Me Waiting. 그리고 2016년 영화, 티머시 스펄이 주연을 맡은 The John이라는 영화에서는 Are You Getting Through? 역시 글렌 앤서드의 솔로곡, 이렇게 쓰였거든요.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0: looking out for you when you need them to.
1: 글렌 헨사디의 솔로곡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The Incredible But Wonderstone, 2013년 영화 삽입곡 Love Don't Leave Me Waiting, 그리고 2016년 작품 The Journey에서는 Are You Getting Through, 이렇게 두 곡이었고요. 이제 사운드 트랙, 할리우드 영화 사운드 트랙에 들어간 글렌 헨사디의 목소리 두 곡 이어드릴 텐데, 먼저 헝거 게임 파넴의 불꽃 사운드 트랙에 Take the Heartland라는 솔로곡이 있거든요. 그 곡 먼저 듣고요. 이어서 밥 딜런 전기 영화 I'm Not There 사운드 트랙에 마르케타 이글로바와 글렌 헨사드가 함께 부른 노래가 있어요. You Ain't Going Nowhere.

매직아워 스페셜 M 글렌앤사드 플레이리스트 글렌앤사드의 노래 글렌앤사드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영화들 쭉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2021년 영화 시라노에서 골랐습니다. I have a wife I haven't seen Since lilacs bloomed insane at the lead She always wears them 원스 이후로는 연기는 나의 길이 아니다 라고 음악에만 전념하다가 이 조라이트 감독의 시라노에는 직접 출연도 했어요. 군인 가운데 한 명. 그래서 이 노래를 직접 부릅니다. Wherever I Fall Part 1 Take this letter to my wife.

전쟁터의 병사들이 한 명씩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노래라 가수가 계속 바뀌어요. 글렌 앤사드를 비롯한 영화 속 배우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Where Have I Fallen Part 1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struggling and thriving at the same time.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Walk, walk in the city of dust. I love the city.
1: 91, 91, 91.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혼낼 때 이런 말 자주 하죠.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런데요, 뭘 잘했다고 라는 이 말이 반감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결과가 안 좋았을 뿐 좋은 마음으로 하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뭘 잘했다고 라고 해버리면 과정 자체가 전부 잘못된 일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먼저 물어보라고 말이죠. 네, 그게 집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억울함을 먼저 헤아려주는 다정함.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너나 잘해였습니다. 아, 제목이 일침을 가해주네요. 노래 제목이. 어릴 때 다들 한 번씩 이말 듣지 않았나요? 우리 다 사고치고 이런 말 듣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저는 효자손과 함께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 뭘 잘했다고 말 대꾸야? 뭘 잘했다고 울어? 저 진짜 잘 울었거든요. 맨날 울면 부모님께서 뭘 잘했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부모님의 마음도 저는 이제 이해가 가요. 어릴 때는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아, 부모님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화를 내실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 순간적인 화를 참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걸 못 참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감정이 상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아,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또 좋기도 하고요. 잘 대화로 푸는 게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차분한 어른이 오늘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8337번님께서요. 너무 더워요. 저는 지금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의 아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유. 더위야, 물러가라. 방학아, 물러가라. 더위가 낫나요? 아이들 계약이 낫나요? 뭐가 나을지,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이 여름 끝을 향해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월요일은 반짝 뉴스 있는 날이죠. 휴가 가느라 혹은 더위와 싸우느라 놓쳤을 수도 있는 뉴스들, 우리 강다은 아나운서가 쫙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3312번님 초등학교 2학년 김지후입니다. 방학이라 엄마 따라 엄마가 일하시는 곳에 가는 길이에요. 라디오 듣는 게 참 재미있어요. 엄마 따라 매일 들을래요 하셨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초등학교 2학년 김지후군. 근데 기특한데요. 이 시간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일하시는 곳 따라가다니. 얌전히 잘 있을 수 있죠. 잘 다녀오시고요. 본인 폰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신 건가요? 방학 잘 보내세요. 5844번님 충남 홍성에서 천안으로 출근 중입니다. 음악만 듣다가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하고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벌써 그게 6개월이 됐네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하면 늘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맞아요. 이 라디오가 그런 매력이 있죠. 특히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 음악만 들으면은 가끔가다 허전하기도 하고 또 지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라디오가 딱입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출근 잘하세요. 0391번님 하계 훈련하는 아이들을 강릉에서 동해까지 데려다 주러 가는 길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준비했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아이들 몸이 무거워 보여 걱정이네요. 영디가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운동 종목은 수영입니다. 아이고, 이제 하계 훈련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 몸이 벌써 무거우면 어떡하죠? 근데 맞아요. 이렇게 새벽같이 움직이면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긴 하죠. 근데 이 더위에 야외 훈련도 혹시 하시나요? 힘들 것 같은데 부디 탈나는 곳 없이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766번님이요. 출장 때문에 청주를 출발해서 강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낮엔 너무 더운데 새벽엔 그래도 좀 살만한 것 같네요. 노래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부탁합니다. 아, 맞아요. 밤에도 요즘 새벽에도 열대야 때문에 좀 덥기는 한데 그래도 한낮보다는 훨씬 낫죠. 습하지만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얼른 이 더위가 갔으면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신청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함께해요.

이 더위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리플S의 베이비 플라워까지 함께 하셨고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5844번님, 0391번님께는 선크림도 보내드릴게요. 장민규님, 저는 휴가인데 아내는 급한 일이 생겨 출근을 해서 영 휴가 기분이 안 나네요. 오늘 하루 저 혼자 뭘 하고 보내죠? 유유 막막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농담 삼아서 이렇게 아내나 남편분이 뭐 회식이나 아니면 뭐 친정 뭐 본가에 간다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민규님은 반대네요. 이런 분들도 있죠. 아내나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같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는 분들 보기 좋네요. 아, 오늘 하루 뭘 하시면 좋을까요, 민규님? 너무 일찍 일어나셨는데요, 휴가인데. 어디 쇼핑몰이나 영화관에 시원하게라도 잠시 피서, 피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5934번님, 저희 집엔 작은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사 오기 전엔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앉아서 책도 읽고 그러려고 했는데 현실은 겨울엔 추워서 안 나가고 여름엔 더워서 안 나가고 봄과 가을에 한두 번 나가는 게 전부네요. 요즘은 햇볕 가리느라 블라인드까지 치고 있어서 테라스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네요.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이 사계절이 있는 게 아, 참 좁다 싶으면서도 안 좋다 싶은 게 옷도 그렇고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1년에 5월, 10월 딱 이 두 달밖에 없어요. 겨울엔 추워서 패딩만 입고 두껍게 입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또 가볍게만 입고 해서 쉽지 않은데 테라스도 그럴 것 같네요. 그래도 아, 한 9월 조금 지나면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조금만 더 잘 버티시고요. 7506번님, 낮에 구우면 너무 더워서 아침 일찍 빵을 구우려고 일어났어요. 르방으로 반죽한 빵입니다. 르방은 빵을 만들어주는 아주 이로운 녀석이랍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빵 만들면서 듣고 싶은 노래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입니다. 저 르방이라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빵을 만들어 본 적은 없어서. 근데 이 르방이 뭔가 했더니 이스트 대신에 만드는 천연 효모종 중에 하나래요. 몸에 좋은 그런 녀석이라고 하는군요.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열심히 만드신 그 빵 반죽 사진. 아, 맛있는 빵, 갓 구운 빵 만드셔가지고 이 아침에 식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아침에 하신 것도 너무나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로다크리스가 피처링한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듣고 오겠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195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무더운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달려봐요. 신청곡은 트리플S의 베이비 플라워입니다. 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요즘 잠은 푹 다들 주무시나요? 더워서 중간중간 깨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아침 공기가 지난주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서울은 17일 만에 열대야가 끝났고요. 폭염중대경보도 지금은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난주 같은 극한 더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낮 동안 폭염은 이번 주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4.9도, 광주, 제주가 27도로 남부지방으로는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영동지방,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제주도와 영동, 영남지방으로 비가 약하게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가 33도, 강릉 28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되고요. 지금 제주도에 강풍특보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 영동지방, 제주도에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곽재니였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1: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0: 새아침 반장 뉴스. 반짝 뉴스 전해줄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강다은입니다.
0: 네. 요즘 라디오를 아주 주름 잡고 있어요. 아니, 끼어 잡고 있어요. 다은 아나운서가.
1: 주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곁다리로 이제 촘촘다리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여기저기 정말 자주 나오는데 요즘 다은 아나운서가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든지 미니에서 우리 다은 씨 응원해주는 빵그리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1: 아니 진짜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그 오늘도 당신 편 거기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일회성 출연이다 보니까 막 반겨주시잖아요. 거의 뭐 엄청 많은 분들이 저 새아침에서 들었는데요. 저 빵그리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엄청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0: 역시 새아침이 네. 이런 따스함이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또 그 화력이 상당하더라고요.
0: 화력 장난 아니에요. 에이, 우리.
1: 우리 빵그리 여러분. 우리 평생 가는 거죠. 막.
0: 근데 우리 빵그리 분들이 DJ랑 비슷해서 그런가 그렇게 막 적극적이진 않은데 정말 이렇게 미니로 남겨주셨다는 건 그만큼 다은 씨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1: 감사합니다. 다 영디 덕이죠.
0: 아유
1: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다은 씨 때문에 저희도 즐겁게 하고 있고요. 천도환님은 또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소개해 주실래요?
1: 네. 주말 날 12시에 뉴스하는 강다은 아나운서님이 지금 이분이 맞나요? 서프라이즈 보고 비빔라면 먹고 있는데 나오셔서 젓가락질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그분 맞는지 궁금해요. 거의 약간 제2의 서프라이즈를 지금 찍으시고 계시는데
0: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 것 같은 게 뉴스 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렇게.
1: 제가 또 입 안 열면 입 닫고 있으면 차 되는 느낌 난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0: 근데 저는 이제 사석에서도 그렇고 다은 씨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뉴스하는 그 진지한 모습만 봐도 왜 이렇게 웃기죠, 이제?
1: 이제 진정한 저의 이제 찐친 느낌이 됐다. 아, 영광입니다. 제 친구들은 늘 그래요. 야, 네가 뭔데 뉴스를 전하냐 하면서. 아, 저 맞습니다. 주말날 12시에 또 정오 뉴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봐주셨네요. 천도한님, 감사합니다.
0: 네.
1: 비빔라면을 먹고 있는데 젓가락질을 멈췄다는 건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0: 얼마나 또 신기하고 의아하셨으면 이렇게 보내셨을까 싶기도
1: 감사합니다.
0: 하고요.
1: 마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0: 다은 씨 열심히 일하는 모습 참 보기
1: 아,
0: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반장 뉴스 시작해야죠.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1: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이겁니다. 스마트폰 핫 뜨거 핫핫 뜨거.
0: 뭐죠? 핫 뜨거 뜨거 핫 이거 모르나요? 아,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세
1: 아이,
0: 살밖에 차이
1: 언니
0: 안
1: 뭐 저랑 세 살밖에
0: 나는데.
1: 차이 안 나잖아요. 아, 핫뜨거 뜨거 핫. 아. 아니, 영디는 여름철에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갑자기 온도 너무 높다는 경고 뜬적 있으세요?
0: 있죠. 특히 요즘 밖이 워낙 덥다 보니까 휴대폰을 조금만 해도 금세 발열이 되고 막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더라고요.
1: 저는 야외 수영장 갈때그 약간 의자 같은 데 올려뒀다가 갔다 왔는데 완전 경고가 뜨면서
0: 그쵸.
1: 그러다가 폰이 아마 꺼지지 않나요? 경고
0: 맞아요,
1: 뜨면은?
0: 맞아요. 너무 심하면.
1: 네, 근데 처음 딱 이거를 받닥뜨렸을 때는 이거 불타는 거 아닌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0: 그럼요. 근데 여름철에는 왜 이렇게 스마트폰이 평소보다 더 뜨거워지는 건지 그 이유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게 스마트폰 안에는 AP,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비롯해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처럼 작동하면서 열을 내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발생한 열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간대요. 근데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에는 이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기기 내부로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강한 직사광선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건데요. 특히 차량 안에 스마트폰을 두는 경우에는 내부 온도가 좀 빠르게 올라가서 발열이 심해질 수 있고요. 휴가철엔 아무래도 이 내비게이션을 좀긴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경우에도 열이 크게 오를 수 있겠죠. 또 고사양 게임을 오래 즐기는 경우, 또 4K 영상을 장시간 촬영하는 경우도 위험할 수 있고요. 급속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참 많은데 이때도 기기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1: 이렇게 스마트폰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기는 스로틀링이라는 기능을 작동시키는데요. 여기서 스로틀링이라는 게 영어로 속도를 제한하다, 출력을 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스마트폰이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만 천천히 일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 초당 60프레임으로 부드럽게 실행되다가도 기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스로틀링이 작동했다. 그러면 화면이 끊기거나 앱 실행 속도가 느려지고요. 터치 반응도 늦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기능이지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평소보다 성능이 떨어진 것 아니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큰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고온에 특히 취약하다고 해요. 뜨거운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배터리 성능이 빠르게 좀 저하되면서 충전을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질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내부 부품이 손상될 수도 있어서 폭염 속에서는 이 스마트폰의 발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스마트폰이 자주 뜨거워지다 보니까 최근에 SNS 상에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스마트폰을 넣어서 열을 식히는 그런 영상들이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아, 근데 뭐 급하면 이렇게 한 번쯤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건가요?
1: 사실 저도 이거 보고 아주 기발하다 했는데 근데
0: 네.
1: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1: 닫았다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모르니까요. 근데 뭐 당연히 전문가들의 대답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였습니다. 뜨거운 스마트폰을 갑자기 차가운 곳에 넣으면 내부에 결로 있잖아요. 결로. 즉 물방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차가운 음료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습기는 회로나 배터리를 손상시켜서 오히려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특히 오래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방수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0: 더 위험한 방법이었네요. 그럼 절대 하면 안 되겠어요.
1: 네.
0: 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여름철엔 스마트폰 발열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1: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직사광선과 고온 환경을 피하는 것.

0: 하시고요. 야외에서는 가방이나 그늘에 보관하고요. 여름철 차량 안에서는 절대 스마트폰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 충전할 때는 이불이나 쿠션처럼 열이 갇히는 곳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평평한 곳에서 충전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충전하면서 사실 너무나도 많이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도 자제해야겠죠.
1: 쉽지 않은데요.
0: 그렇죠. 또 게임이나 동영상 촬영처럼 발열이 큰 작업은 서늘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절전 모드를 활용하면 발열을 줄이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정리해서 백그라운드 실행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스마트폰이 좀 뜨거워졌다 그러면 사용을 잠시 멈추시고요. 케이스를 분리한 뒤에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자연스럽게 식혀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1: 네, 요즘 스마트폰들 워낙에 또 고가인 것들이 많잖아요. 소중한 우리 휴대폰을 안전하게 오래 쓸수 있도록 여름철에 특히 대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우리 다음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원더걸스의 So Hot 함께 할게요.

0: 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원더걸스의 So Hot이었습니다. 반장 뉴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밤에는 운동해도 괜찮지 않냐고요? 용디, 최근 밤에 야외에서 운동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 운동은커녕 잠깐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혀요.
1: 와, 저는 진짜 얼마 전에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두통이 와가지고
0: 열사병
1: 진짜 너무
0: 위험해요.
1: 덥지 않아요?
0: 진짜 힘들어요. 위험해요.
1: 아, 진짜 이게 낮에도 이렇게 더운데 저는 밤에는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밤에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퇴근 후에 러닝 뭐 자전거 타는 분들, 야, 저는 진짜 절대 안 됩니다.

0: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밤에 운동하는 거 괜찮을까요?
1: 아, 근데 저는 저녁에 헬스장 가서 잠깐만 운동해도 덥고 땀나거든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0: 이런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1: 그럼요.
0: 근데 전문가들은 밤에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먼저 더운 날 운동이 왜 위험한지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우리 몸은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최대 15배에서 20배까지 많은 열을 만들 드러낸다고 합니다. 뭐 물론 덥지 않을 때는 땀을 흘리면서 열을 식히면 되지만 요즘처럼 기온이 우리 체온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경우엔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못해서 몸속의 열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그 결과 체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열탈진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뭐 해가 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낮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 그리고 건물이 밤까지 열을 내뿜기 때문에 기온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실제 체감하는 열은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열대야에는 밤이 되어도 우리 몸이 충분히 식지 못하죠. 밤새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낮 동안 쌓인 열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날에 맞게 되고 온열 질환 위험도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 더운 날씨에 늦은 밤에 운동을 하면 높아진 체온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1: 아, 그런데 지금의 운동 습관을 만들려고 정말 힘들게 운동해왔는데 그럼 운동을 아예 쉬어야 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일단 이런 운동 습관을 유지하고 싶다면 냉방과 환기가 잘 되는 실내 운동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실내라고 해도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이나 쉬지 않고 계속하는 고강도 운동은 체온과 심박수를 빠르게 높일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러닝머신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할 때도 평소보다 무게를 좀 줄이고 세트 사이사이에 충분히 쉬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또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요. 수영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속에서는 체온 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또 관절 부담도 적기 때문이죠. 다만 수영장 물이 너무 따뜻하다면 또 몸의 열이 충분히 식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1: 네, 수영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서 실내에서 고정식 자전거 정도만 타는 게 좋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는 그럼 왜 위험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0: 자전거를 타다 보면 주행할 때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시원하다고 느껴서 몸에 열이 쌓이는 걸 알아채기가 어렵고요. 또 오르막길을 오를 때 그리고 신호 때문에 대기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체온이 급격하게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요즘 같은 폭염 때에는 야외에서 자전거 타는 거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꼭 실외에서 자전거를 타야 한다면 저녁보다 오히려 이른 아침에 타는 게 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아침 7시 정도? 이른 아침에 나가시는 게 좋겠죠?
1: 네. 그 외에 여름에 운동하면서 체크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의 강도가 나한테 좀 적절한가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대화 검사입니다. 운동하면서 옆 사람이랑 그냥 편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면 적당한 강도에 속하고요. 막 몇 마디만 해도 숨이 차거나 막 말을 이어가기 어렵다 이러면 운동 강도를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분 보충도 중요한데요. 운동 전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고 운동 중에는 갈증을 느낄 때마다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또 좋다고 해요. 억지로 일정 시간마다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르신이나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탈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여름철에는 그 어떤 때보다 야외 운동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점 오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퀴즈 풀어볼게요.
0: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여름철에 스마트폰 발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폰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기는 이 기능을 작동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만 천천히 일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기능을 뜻하는 말. 이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스케일링, 2번 리모델링, 3번 마스터링, 4번 스로슬링.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스케일링, 2번 리모델링, 3번 마스터링, 4번 스로슬링.
1: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0: 될까요?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인터 주세요.
1: 아, 저는 그 스리랑카로 여행 가고 싶어요. 갑자기. 휴가철이잖아요. 스리랑카 약간 가고 싶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0: 이게 몇 번째 해외 여행이 되는 거죠?
1: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 보자.
0: 알겠습니다. 스리랑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1: 언젠간.
0: 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다음 아나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이 노래 함께 하시죠. 클래식 콰이의 잠 못 드는 밤입니다.

0: 클래지콰이의 잠 못 드는 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반짝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스마트폰이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만 우리 천천히 일하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기능을 뜻하는 말. 정답은 4번 스로슬링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번입니다. 김정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직장인이에요. 지금까지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아침을 들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야간팀으로 출근하게 돼서 당분간 못 듣게 될 것 같아 사연 남깁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이 행복했어요. 근무팀이 바뀌게 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노래는 신지훈의 자유비행 예약합니다. 왜 이렇게 슬프죠? 이 당분간이라는 게 얼마나 당분간일까요? 금방 오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네요, 정원님. 아, 근데 밤낮을 이제 바꿔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시고요. 요즘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밤에도 계속 덥잖아요. 그러니까 몸 조심하시고요.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또 나중에 다시 만나봬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럼 끝곡으로 신청해 주신 신지훈의 자유비행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리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겁먹지 마시고 힘차게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우유 입구를 잘못 열어서 반대쪽을 다시 뜯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게 별일 아닌데도 은근히 귀찮게 느껴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한 우유 브랜드에서는요, 입구를 잘못 뜯어도 피식 웃음이 나올 수 있게 이런 문구를 적어놨다고 해요. 이쪽에서 한번 웃고 반대쪽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를 웃음짓게 만드는 게 그렇게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엉뚱한 문구 하나에 피식 웃기도 하고요. 사소한 실수 하나가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자, 이번 한 주도 이런 소소한 웃음이 곳곳에서 빵빵 터지길 바라면서 웃음 바이러스 제가 먼저 전파해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8월 12일 일요일에 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월모닝 월요일 아침 힘드시죠? 쉽지 않죠? 하지만 화이팅입니다. 예, 마음먹기 따라 또 하루가 예, 화이팅 있게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마음먹어 볼까요? 이현경님이 테디 웃음소리 아침부터 빵 터지네요. 크크크크크크 하셨는데 아 웃으면 기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민정님이 방금 최불암 선생님 왔다 간 거 아니죠? 파하하하. 아, 최불암 선생님 웃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무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최불암 선생님. 박인영님이 어젯밤 공원 갔더니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더위가 조금씩 물러나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납니다. 크크크크. 귀뚜라미 소리 이제 밤에 진짜 들리긴 하더라고요. 입추가 맞나 봐요. 나 안 믿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이번 주 어젯밤부터 살짝 기온이 내려가면서 그래도 기온 재보니까 제 주변에는 29도던데 밤에 그런데 열대 아닌 것 같은 이 느낌. 30도 안 넘어가면 괜찮은 것 같은 이 느낌. 참 인간은 반사예요. 오늘 날씨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08번님이 출근길 하늘이 가을 같아요. 네, 하늘이 예쁘긴 해요. 쨍한 만큼 구름도 예쁘고 하늘 색깔도 예쁘고 원래 한국의 하늘, 대한민국의 하늘이 푸르르고 높아서 참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예,

0: 많이 들었었는데 하늘 보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 하늘 한 번씩 보시면서 기분 좋게 일주일 좀 여유 있게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지 뭐. 우리 일주일인데. 그죠? 자, 오늘 두 시간도 여러분들하고 신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에 새롭게 합류한 기자님이 오십니다. MBC 나세웅 기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 요즘 대한민국을 휩쓰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도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는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3일제약, 이카운트, 경기도청,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티맵 대리, SK케미칼,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7시 10분 4초 5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쿨모닝.
2: 쿨모닝.
3: 네, 테디가 기온 확인할 때보다 밤사이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은데요. 서울은 17일 만에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24.9도로 출발하면서 중부지방 대부분 열대야에서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광주가 27도, 제주가 28도로 남부지방 제주도로는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가 33도, 대구가 32도, 강릉 28도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오늘도 낮 동안 덥겠고요. 이번 주 내내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멋진 구름이 많겠고요. 영동, 영남,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이 시간 월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만 딱 들려드립니다.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들으시고요 제목 맞춰주셔야 돼요. 들립니다. 근데 들려요. 긴장을 몰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병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집중해 주시면 들려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 모드 온 해주시고요. 민영 PD 준비됐죠? 노래 1초 들려주세요. 헤이 보이. 노래를 들려줘야죠, 노래를. 헤이보이를 들려줘. 왜요, 걸?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거 들고, 오, 근데 많이도 보내주셨고. 오. 자, 신의 영역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그럼 조금만 더 길게 들려주세요. 헤이보이. 아, 요렇게, 그렇지. 여기까지 들어야지. 아, 근데 이미 나왔어요. 미니에서 나왔어요. 미니로. 장유진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냈지? 와, 선착순 1등. 이 신의 영역은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겠습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정답송 왕곡으로 들려드릴 동안 제목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 뽑히면요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노래였어요. 정답송 듣고 올게요. Hey boy.

이렇게 여백의 미가 있게 느껴지다니. 지금 블랙핑크의 비트 초창기는 이렇게 여백이 있네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 발표합니다. 블랙핑크의 맞아요. 휘파람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블랙핑크가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해서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팬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개인 활동 때도 너무 멋졌잖아요. 근데 역시나 블랙핑크 넷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반갑고 더 좋더라고요.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희님이 휘파람. 블랙핑크가 40명의 팬들과 팬미팅했대요. 우리 테디도 팬미팅 하죠. 우리는 1000명 가시죠. 예, 1000명. 오, 조국희님 감사해요. 팬미팅 한번 할까요? 전 너무 하고 싶죠. 모여만 주신다면. 0785번님이 정답 휘파람요. 휘파람은 테디가 잘 부는데 한번 해주세요 테디. 저 잘 못 불어요. 안 나오잖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9121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나흘 만에 100만 명 돌파한 거 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작인 오펜하이머보다 하루 더 빠른 속도래요. 총 누적 관객 수는 과연 몇 명을 기록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4D로 보려는 그 여러분들의 목표가 없었으면 더 많은 관객 수가 있을 거예요. 다들 그렇죠. 그걸로 보려고. 오펜하이머 총 누적 관객 수 323만 명 기록했는데 논란 대 논란. 과연 어느 작품이 승리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물론 오디세이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저도 4D로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하나 이하나버님 팝콘 과자 드립니다. 7934번님 경북 안동시 물놀이장에 구렁이 나타난 거 봄? 몸 길이가 1.5m 구렁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대요. 다행히 독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구렁이라는 표현도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더워가지고 물놀이 하러 나왔나봐요. 뱀을 만약에 발견하시면요 자극하지 마시고 좀 멀리 떨어지면 됩니다. 예, 뱀도 놀라서 도망갈 거예요. 119에 또 신고하시는 것도 좋고요. 7934번님 지렁이 모양 젤리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을게요. 비비의 파도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비비의 파도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1352번님. 초등학생이 만든 그립톡이 발명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받은 거 봄? 경남 거제에 사는 김지온 양인데요. 스마트폰 케이스 뒤에 붙여 사용하는 그립톡에 화재가 났을 때 가스 중독에 안 당할 수 있게 보호 기능을 접목시켰다고 해요. 그립톡을 펼쳐서 입과 코에 대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너무 똑부러지지 않나요? 하셨어요. 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대단하다. 이런 아이디어도 대단한데 이걸 또 실행해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우리 지온 양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멋져요. 1352번님 뚜껑이 큰 컵라면 드립니다. 0945번님 투포 안에 박시훈 선수가 20세 이하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 딴 거 봄? 한국 투포한 선수가 이 대회에서 메달을 딴 건 처음이래요. 미래가 더 기대되는 박시훈 선수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좋습니다. 야, 이 투기 종목에서 메달권이 아시아에서 잘 나오기 쉽지 않은데 특히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 이제 또 메달리스트가 기대가 됩니다. 박시훈 선수 어릴 때 제 모습 같아요. 어리시지도 않지만 야 멋집니다. 0945번님 버터맛 쿠키 드립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투포한 선수 잠깐 해가지고 남다릅니다. 4644번님이 4년 만에 빅뱅 신곡 발매된다는 소식 봄? 빅뱅의 데뷔 날짜인 8월 19일에 맞춰서 데뷔 20주년 기념으로 신곡을 공개한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죠? 기대가 됩니다. 어떤 스타일로 또 빅뱅의 음악이 펼쳐질까요? 4644번님 초코맛 쿠키 드립니다. 여기까지예요. 관심 맛있게 드시고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올게요. 해진이.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진짜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6: 네, 테디 어제 하늘봄. 네, 어제
5: 봤어요.
6: 하늘이 아인슈페너 커피 그 크림 덮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5: 아, 좋다 표현.
6: 네, 그러니까 구름 반, 이렇게 파란 하늘 반.
5: 맞아요.
6: 지금도 남산 쪽에 CCTV 보니까 하늘이 그림 같습니다. 이 남산 쪽 따라가는 한남대교 강북 방향으로 고가차도 진입하려는 지금 1, 2차로는 좀 밀려 있는데요. 3, 4차로는 원활하게 하늘 보면서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 남산 터널들 통과하는데 지금 1, 2, 3호 모두 밀리는 길은 없지만 2호 터널은 빠져나가서 장충단길 이어지면 동대문 방향으로 장충체육관 사거리까지는 속도 줄입니다. 동호로는 종로 방향으로 금호역부터 약수역까지 한 구간 막혀있고요. 올림픽대로는 고장차 있습니다. 김포 방향으로 2차로에 고장차가 서있기 때문에 이 차량 후방의 도로에 운전자분도 나와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 뒤쪽으로 교통량도 몰리면서 올림픽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5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신채입니다.

0: 민정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1: 주말 너무 시원하게 잘 보냈어요.
0: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온도가 내려간 거 아닌데 그간 너무 더웠어.
1: 그러니까요.
0: 네, 그죠?
1: 31도도 이제는 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0: 맞아. 아, 좀 덥다 하면 40도예요. 확실히 입추니까 좀 밤에는 선선하네요. 그죠?
1: 네, 그러니까요. 아, 에어컨 끄고 정말 바람 오랜만에 맞으면서 잔 것 같아요.
0: 너무 좋다. 이제 한 25도 되면 우리 잠바 입어요. 아우터 꺼낸다 진짜.
1: 이제 얼어요.
0: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이렇게 살짝 풀리긴 했지만 예. 그동안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요 농축수산물 가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0: 아, 그럴 줄 알았어. 폭염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오르죠?
1: 네, 특히 폭염에 직격탄을 맞은 건 시금치와 상추 같은 엽채류인데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서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폭염이 길어지면 잎이 시들고 타들어가면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출하 물량도 줄게 됩니다. 또 오이와 애호박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더위로 생육이 부진하거나 꽃이 떨어지는 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올여름 히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예,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수산물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수산물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어류가 86만 마리를 넘어섰는데요. 아유. 우럭과 광어, 강도다리, 전복 등 이 더위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폐사와 조기 출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석도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명절 수요가 몰리는 과일 가격도 걱정인데요. 특히 사과와 배는 강한 햇볕으로 과일 표면이 타들어가는 일소피 까지 발생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품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축수산물 가격 더 오르지 않도록 하루빨리 좀 폭염 누그러지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어떻게든 시원한 곳을 찾아서 실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에어컨을 트는 이른바 개문 냉방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0: 아무래도 손님들 뭐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좀 열어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살펴봤는데요.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아울렛 등 1,100개가 넘는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가 문을 연 채 냉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동은 68%가량의 매장이 개문 냉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 연구에 따르면 이 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한 냉기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전력 사용량이 약 1.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0: 아, 생각보다 전력 낭비가 좀 심하네요.
1: 네, 그래서 정부는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명동이나 홍대 등 전국 주요 상점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개문 냉방을 자제하고요. 사용하지 않는 조명이나 전자기기는 끄는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해요.
0: 예, 문을 닫는 것만 해도 에너지 낭비를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조금씩 신경 써보자.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딱 복숭아가 제철이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여름철 갈증 해소와 수분 보충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복숭아 품종부터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0: 예, 요즘 복숭아는 품종 정말 다양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1: 네, 먼저 가장 익숙한 백도와 황도 그리고 천도 복숭아가 있는데요.
0: 네.
1: 백도와 황도는 털이 있는 유목의 복숭아고요. 백도는 흰 과육에 옅은 분홍빛을 띠는 껍질, 그리고 황도는 노란 껍질과 노란 과육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천도복숭아는 털이 없는 무목이라서 매끈한 껍질 때문에 자두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0: 어허, 요즘은 또 이색적인 품종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1: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신비복숭아인데요. 겉은 천도복숭아처럼 매끈한데 천도 특유의 신맛은 적고 백도처럼 달콤한 게 특징입니다. 또 도넛처럼 납작한 모양의 납작복숭아도 있는데요. 주로 스페인과 프랑스, 이 이탈리아 등에서 많이 먹던 품종으로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복숭아 금방 무르잖아요. 보관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0: 있어요. 이게 복숭아를 사오면 물에 한번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복숭아는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복숭아가 껍질이 얇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다른 과일보다 쉽게 무르고 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1: 예. 입맛에 맞는 복숭아 잘 골라서 올여름 맛있게 또 제철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0: 네, 8158번님이 저도 상추 농사하는데 시스템으로 환경 조율해주는데도 진짜 잘 안 자라요. 생산량도 확실히 줄었어요.
1: 그러니까요. 이제 온난화 때문에 농가의 어떤 시스템 개발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고민이. 네. 6754번님이 정말 사과가 화상 입었네요. 바람은 시원한데 그만 더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네.
0: 진짜 화상을 입었어요.
1: 멍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네.
0: 네. 정문주님도 저희 부부도 주말 농장하고 있거든요. 너무 더워서 고추가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이고. 유유 남편이랑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
1: 아 김미숙님은 요즘 복숭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최애 과일이라 매일 한 개씩 먹고 있는데 힘이 나는 느낌이에요. 매일 한 개씩 이렇게 챙겨 드시는 거.
0: 진짜 요즘 복숭아 달아요.
1: 달아요?
0: 네.
1: 복숭아는 먹어야겠다. 아, 딱복 물복?
0: 저는 딱복.
1: 딱복. 아.
0: 테디는?
1: 저도 딱복. 다 좋아요, 근데 사실. 자,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정모의 복숭아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주말 동안 놀고 있던 뇌를 다시 움직여볼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가족들이랑 반반한 퀴즈 몇 개 맞췄는지 내기하는데요. 오늘은 무주에서 가족여행 중이라 카라반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함께 들으며 퀴즈 도전해보고 싶어요. 가보자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 좋으시겠는데. 도전자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맞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저는 저희는 지금 가족의 무주에서 가족 여행을 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0: 아, 민정님 반갑습니다.
1: 네.
0: 가족 여행, 가족들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예요?
1: 저희 지금 신랑이랑 저랑 큰애 작은애 이렇게 네 명이요.
0: 네 명, 네 식구가.
1: 네.
0: 카라반에서 그럼 주무시고 지금 일어난 거예요?
1: 맞아요.
0: 어머, 어때요? 여행 지금 분위기는?
1: 여기 지금 계곡 근처인데요. 예. 어제는 여기서 불꽃놀이도 해주셔가지고.
0: 좋다.
1: 네, 너무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무주는 날씨는, 온도는 괜찮아요?
1: 네, 지금 엄청 선선해가지고. 오. 갑자기, 네, 어제는 물놀이 하는데 조금 춥더라고요.
0: 세상에.
1: 네.
0: 아, 잘 가셨네요. 엄청 잘 가셨어.
1: 네, 너무 좋아요.
0: 가족들이랑 반바퀴 4개 하면은 누가 이겨요, 대부분?
1: 제가 항상 출근할 때 듣는데. 예. 애들 조금이라도 좀 똑똑해지라고 제가 이걸 일부러 표현하고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은 보통은 다 반 맞게 맞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0: 아, 목소리가 너무 또랑또랑 하셔가지고.
1: 아, 네네. 네.
0: 성공은 물론이고 만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저 일단 치킨이 목표입니다.
0: 좋습니다. 아, 치킨 타도록 하죠. 옆에 아이들 혹시 있으면 엄마 응원 할 수 있나요?
1: 제가 지금 카라반 밖으로 다 보내버렸는데요.
0: 그랬구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집중해서 우리 반반한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제한 시간 77초이고요. 모를 문제 패스하셔야 다시 빨리 돌아와서 풀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99 더하기 11은?
1: 110.
0: 사자성어예요. 기복이 많고 변화가 몹시 심함. 파란?
1: 파란?
0: 파란?
1: 몰라요.
0: 아, 패스.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1: 장미란.
0: 이 노래의 제목은?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1: 지.
0: 예약을 영어로 하면?
1: Reservation.
0: 지난주 금요일은 24절기 중 대서와 처서 사이인 이날이었어요. 가을을 시작하는 뜻 이날은?
1: 입추.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1: 소뚜껑 보고 달랜다.
0: 극복이 유행어가 나온 차승원, 공효진 주연의 드라마 제목 최고의?
1: 뭐지?
0: 최고의?
1: 사랑.
0: 세계 7대륙 중 스리랑카가 있는 대륙은?
1: 스리랑카요?
0: 스리랑카 있는 대륙?
1: 몰라요.
0: 대륙 다 얘기해도 되는데. 패스. 우리나라가 외국과 상품 서비스를 거래하고 이자 배당 등을 주고받는 결과를 종합해서 나타나는 지표. 경상?
1: 경상지수?
0: 비슷한데.
1: 지표 아닌가? 모르겠어요.
0: 경상수지였어. 경상수지.
1: 아, 네.
0: 뒤집으면 됐는데.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잘 푸셨어요. 제발 치킨. 10문제 중에 나이스 6문제 맛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신발 상당의 기능성 되게.

0: 치킨 앤콜라 세트 획득 하셨습니다. 목표 달성했어요. 나이스.
1: 아, 놀림 받을 뻔했는데 다행이에요.
0: 아, 정말 잘 푸셨고 그 파란 만장이었습니다. 사자성어.
1: 아,
0: 파란 만장이었고.
1: 네.
0: 아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1: 소뚜껑 보고 달랜다.
0: 아, 그렇게 해서 요거를 정답 처리가 저희 안 했는데
1: 아.
0: 소뚜껑 보고 놀란다였어요.
1: 아.
0: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1: 네.
0: 거고 스리랑카 있는 대륙은 아시아 그리고 경상수지 이렇게. 아, 근데 문제 잘 푸셨어요.
1: 다행입니다.
0: 너무 다행이죠. 치킨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민정님
1: 네.
0: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기회로 아이들도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똑똑해지자 얘들아.
0: 가족들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1: 사랑해 얘들아. 여보 그리고 여행 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워.
0: 민정님 여행 언제까지예요?
1: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0: 아, 그래요? 마무리 네. 잘 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보내드릴게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한 퀴즈에 나왔던 스리랑카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홍차를 이거티라고 하는데요. 1972년까지 사용된 스리랑카의 옛 국명으로 지금도 홍차 이름에 남아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1번 큐티, 2번 프리티, 3번 실론티. 자, 어떤 티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번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할게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리센 프리티 걸.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홍차. 정답은 바로 3번 실론티였습니다. 최유리님이 정답 실론티. 예전에 자판기에서 자주 뽑아 먹었었는데 요즘도 있으려나요? 6778님이 정답 실론티요. 90년대에 실론티 광고가 있었는데 테디 아시나요? 황금빛 홍차의 꿈 실론티라는 문구가 생각나요. 알죠, 알죠.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없나? 정답 예 맞춰주신 다섯 분 저희가 선정해서 캡슐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슈가 허니 아이스티 예, 짧게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올게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독일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관찰한 사례인데요. 살이 쪄서 고민인 A씨는 건강에 좋은 자연식을 직접 해먹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요리 동영상을 보고 요리책을 보고 온라인에서 제철 식재료를 찾다가 진이 빠져서 아이고 어렵다며 포기, 다시 원래대로 먹었습니다. 이럴 땐 2분 규칙을 적용해보랍니다. 뭐든지 2분 안에 해치워버리는 방법인데요. 건강식을 해먹고 싶다면 복잡한 레시피 대신 2분 동안 당근을 씻고 깎아서 천연 요거트에 찍어 먹는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0: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수색역에 살고 있는 김승민입니다. 저는 지금 밥플러스에서 조리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뷔페인데 저렴하게 진짜 고급스럽게 요리하는 데고, 직장인분들이 이제 8,500원의 음식을 드실 수 있게 조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 메뉴가 세 가지고요. 쌀, 김치, 샐러드, 그리고 보조 메뉴 하나, 이렇게 총 7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바뀌고 있고, 제가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땅한땅 순수 만드니까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기 많은 메뉴는 제육볶음, 돈가스, 하루에 700분에서 900분 정도 찾아주시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리하셔가지고 저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다짐! 다치지 말고 직장인분들 맛있게 밥 먹여서 기분 좋게 해드리자. 여러분 모두 해보고 굿해!

0: 한식 뷔페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김승민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네요. 이야기를 또 약간 자부심 있게, 아, 성실히 지내온 게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일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데, 아, 발음부터가, 목소리부터가 맛있네요. 예. 제육볶음, 돈가스, 왜 참노, 뭐 참지. 아, 한식 뷔페 너무 좋아하는데, 자, 매일매일 뭐 다른 메뉴 선보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고충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한식 뷔페 저는 너무 좋아하죠. 제 마음대로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먹는 걸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가성비로 하진 않습니다. 한 두 접시. 그 대부분 한식 뷔페는 한 접시가 끝 아니에요? 한 접시 하고 다시 가기 쉽지 않을 걸. 한 접시 담을 때 좀 여유 있게 담기는 하는데, 예, 부족하니까 딴 데 또 갑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침 인사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월요일과 함께 돌아온 맞춤법 요정, 네. MC 이휘준 요정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0: 아, 주말 잘 보냈어요?
1: 아, 주말에 오랜만에 여기 이제 영화관 갔어요. 진짜 갔어요.
0: 뭐 봤어요?
1: 오디세이 봤어요.
0: 4D로?
1: 2D로? 4D가 예매가 어려워가지고.
0: 그래, 없어 지금.
1: 와, 그 아이맥 이거 땡. 얘기해도 되나?
0: 아이맥땡?
1: 아이맥땡? 네. 이것도 없어요.
0: 없어요. 자리가 없어.
1: 구할 수가 없어요.
0: 제일 앞자리 몇 개 남아있더라고.
1: 네, 그냥 일반 아이맥땡 맨 앞자리에서 보면은 그분들 턱만 본대요.
0: 그러니까
1: 주인공들
0: 많이 봤어.
1: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2D로.
0: 2D로.
1: 네, 일반 영화로.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0: 재밌다고 소문이 자자던데.
1: 진짜 오랜만에
0: 영화 같은 영화라고.
1: 너무 재밌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0: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 영화를 보면, 네. 아, 그래, 이게 영화지. 우리 상상을 이렇게 구현해 주는 게 이 장르가 최고다.
1: 압도되죠. 압도.
0: 늘 느껴.
1: 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보세요.
0: 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1: 그렇죠, 네, 그렇죠.
0: 아, 너무 보고 싶다. 부럽다.
1: 꼭 보세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맥땡은 못 봤어요. 저 대신 봐주세요.
0: 저도 다음 달 돼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잘 쉬고 오셨으니까, 네. 이래봅니다. 언어 유의 시작해볼까요?
1: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성악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대은탁은 보아라 파국이다.
3: 아, 뭐야.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근데 파국? 파놓고 끓인 국? 아, 맛있겠다. 어허. 아, 맛있겠는데.
2: 대은탁.
3: 맛있겠다.
2: 나를 모르는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3: 누구신데요?
2: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3: 뭐 배추도사 무도사예요. 누구예요?
2: 900년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다.
3: 됐고! 영권이 뭔데요? 나 라이즈 오빠들 영상 봐야 돼서 바쁜데.
2: 라이즈... 나 잘생기긴 했는데 나처럼. 그게 아니라, 너는 그 휘끼비와 이뤄질 수 없다. 다 파국으로 치닫을 거다.
3: 아, 뭐야? 휘깨비 오빠랑 깨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치닫을 아니고 치다를 이 맞거든요.
2: 파국이다.
3: 아, 진짜 분명 치닫을 것 같으니까 가라고요.
2: 파국이다.
3: 아, 안 가? 나 진짜 안 가?
2: 파국
0: 안 가냐고? 모르죠. 안 봤죠.
1: 아,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0: 파국이다. 뭐 잘 안 되네요.
1: 빨리 넘어가. 예. 빨리 넘어가. 자, 오늘 우리가 유의할 우리말 치닫다의 활용법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태은탁을 괴롭히러 온 귀신이 파국으로 치닫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은탁이 고쳐줬어요. 자, 태은탁의 말대로 기본형 치닫다를 활용할 때 치다들이 아니고 치다르리 맞아요.
0: 치다르리 맞아요?
1: 네. 조금 어려워요. 자,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0: 치다들.
1: 치다를.

0: 자,
1: 어렵다 이건.
0: 어려워요 오늘. 자, 치닫다, 힘차고 빠르게 나아가다, 생각 감정 따위가 치밀어 오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이 치닫다가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디귿이 리을로 받침이 바뀌는 디귿 불규칙 용언입니다.
1: 아, 문법, 어렵다. 문법 나왔다, 문법.
0: 어렵다.
1: 디귿 불규칙 용언.
0: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걷다가 걸어가 되고 듣다가 들어가 되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1: 예, 예.
0: 이게 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본형은 치닫다지만 치달아, 치달은, 치달을, 치달으니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첫 소리가 자음인 어미와 붙을 때는 디귿이 그대로 받침이 유지가 됩니다.
1: 자음인 어미?
0: 예를 들어서 치닫고, 치닫기 전에 처럼 이렇게 뭐뭐고, 뭐뭐기, 이거는 이제 자음이잖아요.
1: 예.
0: 자음이 붙은 거잖아요.
1: 예.
0: 이럴 때는 디귿이 살아있습니다. 원래 디귿이 그대로 붙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걷다가 걷고, 걷기,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자음이니까.
1: 네.
0: 고기 이게.
1: 아, 어려운데. 네. 많이 어려운데.
0: 어렵죠.
1: 예, 네, 이응이 붙으면은 디귿 대신 리을로 봐.
0: 이응이라는 게 이제 자모음이 있는데 모음이잖아요. 모음.
1: 모음.
0: 네, 그럴 때.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바뀝니다.
1: 자,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문법이라서
0: 네.
1: 여러분들 목요일 날 많이 틀릴 것 같은데.
0: 큰일 났어 지금.
1: 예, 5432번님이 네. 모르겠고 파국 먹고 싶어요.
0: 파국이다.
1: 예. 이게 정확한 표현, 예, 감상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진짜 파국이네요.
1: 모르겠고 하지 말고 여러분.
0: 네.
1: 예. 자음 없으면 다 리얼로 발음합니다.
0: 네네.
1: 퓨전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1: 윤건의 걷다. 요거는 이제 바로 디귿으로 하는 거죠. 걷다. 듣고 올게요.

0: 윤건 걷다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새로 합류한 MBC 나세용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첫 시간으로 함께 해볼 거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인가 요즘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유행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 동서, 음주유엔 팀앱 대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 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14분 13초 4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지난주 극한으로 치닫던 폭염은 이번 주는 한풀 꺾였는데요. 그래도 한낮 기온은 다시 33도 안팎까지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이 24.9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 오늘 열대야는 멈췄는데요. 남부지방 제주도로는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은 28도까지만 오르겠고요. 대구, 부산이 32도, 서울, 대전, 광주가 3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의 기온이 쭉 33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앞으로는 태풍 차놈이 우리나라 날씨에 좀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는 영동지방과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오늘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 우리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MBC 나세용 기자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키워드 뉴스, 오키 뉴스를 맡게 됐습니다. MBC 나세용입니다.
0: 아, 잘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그 아침에 좀 일찍 나오시는 건 괜찮으신가요? 컨디션은?
1: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오긴 했는데요. 예.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0: 뭐 사적인 얘기는 천천히 네. 계속 뵐 거니까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초박빙 승부, 두 번째 키워드는 호르무즈 배상금, 마지막으로는 심판 성접대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초박빙 승부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주말 사이 지역별 경선 결과 추가로 나왔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2주차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토요일 제주 인천 지역에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0: 김민석 후보가 47.8%로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득표율 42.1%로 2위, 송영길 후보는 10.1% 3위였습니다. 하루 뒤인 어제 일요일에는 강원 대구 경북 경선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소폭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지난주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소폭 앞섰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한 주 만에 1위, 2위가 뒤바뀌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인 상황입니다. 네. 일주일 전 충청

0: 곳에서 승리를 거둬 역전했지만 여전히 누적 투표율은 김민석 후보 46%, 정청래 후보 44.5%로 1.5%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대세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여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들도 뽑는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0: 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선 후보자 8명 중에 5명을 뽑는데요. 예. 그래서 당선 커트라인인 5등 안에 누가 드느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현재 5위 자리를 두고서는 김영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3,200여 표, 불과 0.8%포인트 차이로 바짝 붙었는데요. 김영 후보는 친 김민석, 이성윤 후보는 친 정청랭계로 서로 다른 당대표 후보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1: 예.
0: 또 최종 득표율 1위를 하면 보통 이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친 정청래계인 최민 후보가 2주 차에서 선두를 유지해서 수석 최고위원으로는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1: 예, 선거 열기가 매우 뜨겁다 보니까 뭐 배신자, 뼈 해장국 같다라는 뭐 거친 표현들도 등장을 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이 과거 민주당을 탈당한 이력을 꺼내들면서 이른바 이 배신자 프레임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 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공세를 펼쳤는데요. 김민석 후보 역시 그리고 송영길 후보 역시 정청래 후보의 당대표 시절 벌어진 이 당청 간 갈등 문제를 겨냥했습니다. 정 후보를 이 반 이재명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 선거 구도를 만들어 가려는 건데요. 여당 지도부를 뽑는 이 선거가 개파전 양상으로 이례적으로 과열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선거 이후에 당의 통합 문제가 큰 과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네요.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마지막 일주일 후보 간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호르무즈 배상금입니다.
1: 열릴 듯 열릴 듯 하던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도 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이 이미 일주일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회람, 그러니까 돌려보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달해드렸었는데요.
1: 예.
0: 중재국인 카타르도 공개를 했었고 이란도 부인하지 않았었는데 곧 합의가 마무리돼서 해협이 열릴 것 같더니만 다시 이란 측이 광범위한 추가 요구사항을 기존 요구에 얹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주요 인사가 미국이 전쟁 피해를 배상하고 이란 제재도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1: 예, 합의 초안이 만들어졌다면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텐데 상황이 네. 또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0: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란 내에서 이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1: 예.
0: 합의를 맡은 협의를 맡은 온건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0: 당초 합의 초안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이란 혁명수비대 등 이런 군부 강경파들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이 새로 내놓은 6대 요구안에는 전쟁 배상금을 내놓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미군 철수, 이란 제재 해제, 뭐 이란 동결자금 해제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엔 레바논의 헤즈볼라처럼 이란이 후원하는 동맹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공격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요구도 들어갔습니다.
1: 예, 생각보다 광범위한 요구가 있습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핵 농축 포기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1: 예.
0: 또 호르무즈 개방 대가로 이 같은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줄 경우에는 미국 국내적으로 이 패배한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고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이란과의 합의를 계속 비판해왔습니다. 얻은 것 없이 돈만 퍼줬다고 비난했는데 정작 이란 핵개방 문제에선 진전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쟁 전에 자유롭게 오가던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서 배상금도 주고 제재도 풀어준다? 트럼프 대통령도 타협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미국 내 뉴욕타임스는 합의가 곧 이루어져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흔들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이란 쪽 발언을 보면 판을 깨려는 것 같지는 않고
1: 예.
0: 협상용으로 일부러 최대치 요구안을 던져보는 것 같습니다.
1: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친이란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을 공격을 했어요.
0: 네, 불안정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사우디 남부에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죠. 아람코가 운영하는 석유시설이 있는데
1: 네.
0: 중동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그러니까 예멘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후티 반군이 이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드론 4대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고 그리고 정유시설에 불이 났지만 진화했다고 설명하긴 했는데요. 후티 반군은 일단 사우디 드론이 예멘 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협상하고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지만 과연 후원자인 이란과 막후 조율이 없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1: 예. 이란이 뭐 협상에 대단한 예, 그 내공이 있으니까
0: 네, 어렵다고 하죠. 원래 협상이. 예.
1: 마지막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심판 성접대입니다.
1: 아,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네. 축구협회가 과거 심판진을 상대로 이른바 성접대 한

0: 사실이 뒤늦게 공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많이 실망스러운 소식인데요. 예. 2016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한 내용이 국회를 거쳐서 국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아, 당시 감사에서 축구협회가 2011년부터 12년까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쓴 내역이 적발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외국인 심판과 관계자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올림픽 예선경기 때 한국에 온 심판진들이 그 대상이었고요. 서울 강남, 울산, 경남 창원 같은 이 경기가 열린 도시였겠죠. 성매매 업소에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협회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0: 아, 이게 성접대도 황당한데 법인카드를 썼다는 게 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 그만큼 축구협회 운영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0: 예.
1: 이 결제 서류에는 식사 접대, 경기 후 음주, 단순 마사지 등으로 이 가짜로 꾸며낸 명목이 있었고요. 협회 부회장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감사 자료에는 이외에도 협회 임직원 18명이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2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0: 이 중에 일본에 이제 심판진이 있어서 일본 축구협회도 지금 조사에 나섰네요.
1: 네, 파장이 국외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0: 예.
1: 심판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건 모두 7개 경기인데요. 이 중 2012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한국 쿠웨이트전에서 주심과 부심 등 심판진 4명 전원이 일본 국적이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0: 예.
1: 일본 축구협회는 일본인 심판 4명 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0: 예.
1: 당시 한국은 쿠웨이트전에서 쿠웨이트를 2-0으로 승리하고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성접대가 있었던 경기에서 결과까지 좋았던 셈입니다.
0: 아, 선수들이 잘해서 이긴 경기도 약간 그렇습니다.
1: 부적절한 오해를 받게 됐죠.
0: 오해받게 됐습니다. 축구협회가 사과 입장문을 냈는데 그게 또 논란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인 8일 축구협회는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과한다면서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때 쓴 표현이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의 일에 대한 보도라고 했고요. 또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썼습니다. 비판적으로 읽어보면 오래된 일이고 과거 기준에는 문제가 안 됐다는 취지로 마치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심판 매수 성접대가 그러면 높아진 기준과 눈높이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이냐. 뭐 그런 기준이나 눈높이와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었냐고 꼬집었습니다.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의 대외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물론이고 스포츠의 핵심인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0: 네,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그렇습니다. 일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예요.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1: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명확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시한 뒤 가능하다면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도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 사과는 사과답게라고 하겠습니다.
0: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예, 알고는 있었지만 예, 또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더 좋은데 박준성 님이 이 목소리 MBC 뉴스데스크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훈훈합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목소리 신뢰감 있다. 잘생겼다. 실제로 이제 피지컬도 좋으시고 외모도 잘생기셨습니다. 예.
1: 노력하겠습니다.
0: 어떤 점을 외모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1: 목청을 갈아듣고 오겠습니다.
0: 아, 목청이 너무 좋으시고. 2955님이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전세웅 엄마입니다. 오늘부터 나세웅 기자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메시지 보내요. 세웅이라는 이름이 특이한데 뉴욕 특파원으로 뉴스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세웅이 가족이 늘 응원하고 있었어요 하시면서 팬들이 많으시네요.
1: 감사한 얘기네요. 네. 세웅이라는 이름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네.
0: 그래서 더 이렇게 보고 계셨나 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이쯤에서 MBC 나세웅 기자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미미웹의 하우스 온 파이어 띄워드리고요. 전민기 유행사무총장인가 유행본부로 돌아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4: 네, 테디 사고라는 게요. 네. 정말 1초 만에도 날 수 있잖아요.
3: 맞아요.
4: 바지 벗다가 손가락 다칠 수도 있거든요.
3: 맞아요.
4: 이 집중력을 요하는 운전 중의 사고는 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 돌발 상황 있으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으로 홍제램프를 가기 전 2차로에 고장차가 지금 서 있는데요. 후방에서 운전자분이 수신호 중인데 여기가 굽어진 길을 지나자마자 보여서 정말 위험합니다. 성산 방향으로 홍지문 터널을 나오면 미리 2차로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사고 있는데요. 인천 방향으로 군포나들목 바로 앞에 1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간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세계의 정세, 세상의 흐름을 전달하는 굿모닝 FM 트렌드 연합본부 유행본부. 무속인도 인정을 한 촉촉한 눈망울의 소유자입니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유행사무총장 전민기입니다.
0: 아니 총장님, 예. 신점 보셨더라고요.
1: 아, 이거 무슨 너튜브에서 예. 한 거예요.
0: 네. 아, 눈이 슬퍼 보여 보인다고.
1: 슬퍼 보이고 지쳐 보인다 하시더라.
0: 그건 이제 무속인의 시점이 아닌 거 아니에요?
1: 그냥 그날 저를

0: 얼굴만 봐도 다들 그렇게 느꼈다고.
1: 아, 진짜?
0: 제 아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왜 실제로 그래요?
0: 그날이 좀 힘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 러닝도 하고 애 보다가.
1: 체력적으로?
0: 응.
1: 심적으로는 괜찮았고?
0: 심적으로도 요즘엔 그 뭐라고 하죠? 그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진 않아요.
1: 아, 진짜?
0: 네. 중년 아닙니까? 중년.
1: 아, 중년. 형 근데 외모가 네. 중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팔팔해가지고
0: 아, 감사합니다.
1: 그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아 약간 네. 마음이 좀 울적함이 좀 있군요.
0: 아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인생을 반 이상 살았다 생각하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인생이 한 번인데 어떻게 좀 더 나를 위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시기예요.
1: 네. 고뇌가 깊으시군요.
0: 이제 뜨는 거는 좀 내려놓고 나를 좀 더 채워가는 시간으로.
1: 이럴 때 또 잘 된다. 또 네. 이럴 때 잘 돼. 사람이면 참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마음에 좀 그 쨍하고 좀 따뜻함이 많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0: 네네네 감사합니다.
1: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0: 네. 아.
1: 운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또 들으셨네요. 그래도.
0: 맞아요, 맞아요.
1: 올해랑 내년까지.
0: 예, 네, 뭐 근데 엄청난 건 아닌데 지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한 단계 도약 여기만 올라가면 이제 된대요.
1: 올라가면 돼.
0: 예. 네.
1: 그래서
0: 네.
1: 쫙 이렇게 유지한다. 사건 사고 없는 게 사실 최고예요.
0: 아, 맞아요. 거기에. 저는 뭐 행복합니다.
1: 아, 진짜로. 네. 그게 최고예요.
0: 네.
1: 0440 님이 강서구의 자랑, 구단지의 자랑. 민기님 응원해요.
0: 아, 반갑습니다. 누구시지? 우리 동네 분이네.
1: 주민인데 분명히.
0: 네, 동네 구단지 분인데. 살고 있습니다.
1: 예, 예. 네. 아, 밝혀도 돼 이런 거?
0: 네, 구단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화이팅, 구단지 화이팅.
0: 조용히 살고 있어요.
1: 자, 전민기 구단지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하는 유행본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제가 유행본부 타이틀에 걸맞은 핫한 키워드들을 준비해봤는데요.
1: 네.
0: 그 첫 번째 분야는 힙해지려면 꼭 알아야 하는 최신 유행을 소개하는 시간. 이름하여 Weekly Trend.
1: 아, 발음이 맛있어요. 오늘 알아볼 트렌드 어떤 거예요?
0: 자,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아주 잘 보여주는 챌린지입니다. 바로 더위 챌린지.
1: 더위 챌린지가 있어? 어떤 거예요?
0: 자,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약간 그래도 밤 공기는 좀 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덥습니다.
1: 아, 더워요, 더워요.
0: 특히 이제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
1: 예.
0: 그분들이 유쾌하게 더위를 이겨내는 모습을 담은 그런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하기 전에 아주 말끔한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뒤에 땀에 흠뻑 젖어서 흐트러진 모습을 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뭐 짠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한번 요거 예, 저희가 볼게요.
1: 예.
2: 방금 파종하기 전 제 모습이고요. 6시부터 12시까지 작업할 예정입니다.
0: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웃기잖아요.
1: 6시간 지났는데 예. 말씀도 없으세요. 말씀도 없고 얼굴이 거뭇거뭇해지셨어요.
0: 당근 얼굴로 캐셨나 봐요.
1: 어, 세상에.
0: 흙이 얼굴에 다.
1: 예, 예, 예. 예. 아, 눈빛도 공허해지셨네요.
0: 네.
1: 예, 수염까지 잘하시고. 6시간 만에 이렇게 달라지나?
0: 맞습니다. 워낙 열심히 일한 모습이죠. 일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이런 댓글도 달립니다. 혹시 당근 대신 땅에 심겼다가 뽑히신 거예요? 그만큼 야외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영상 하나로 보여주는 거고요.
1: 예.
0: 몇 시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일하기 전과 후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이 챌린지의 포인트입니다.
1: 이 챌린지는 근데 실제로 뭐 일을 하셔야지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네. 또 참여하고 있어요?
0: 뭐 반일하는 분들이나 건설 현장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러닝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1: 있어요. 러닝도 그렇지 맞아.
0: 네, 뛰기 전에는 컨디션 최고였던 분들이 뛰고 난 뒤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머리가 다 헝클어진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더운 여름 이제 많은 분들이 일하느라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유쾌하게 좀 더위를 이겨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더위 챌린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저희는 어떻게 하죠? 저희는 여기 추운데.
0: 분무기 있나? 분무기.
1: 네. 욕심이 안 내려졌네요.
0: 네, 분무기랑
1: 그 욕심이 안
0: 얼굴에 먹칠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까만 거.
1: 아 좋다. 돌아왔다. 돌아왔어. 네. 더위 챌린지 저희도 뭐 어떻게든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굿모닝 FM 인별그램에 올릴 테니까요. 꼭 보러 와주세요. 사실 그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네. 좀 파이팅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얼굴 저희 다 내려앉긴 해요. 싹 내려앉아. 차에 타면 바로 기절이에요.
0: 아, 뭔지 알죠. 네.
1: 자 다음 파트 넘어가 볼까요?
0: 네. 이번에는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을 소개해드릴 시간.
1: 와우. Weekly People. 와우. 화제의 인물 누구예요?

0: 리가 킬러로 돌아왔습니다. MBC 드라마 유부녀 킬러의 주인공 배우 공효진 씨.
1: 아, 공효진 씨 주연의 드라마 유부녀 킬러 요즘 한창 반영 중인데 핫하더라고요.
0: 네.
1: 어떤 내용이에요?
0: 제 아들도 이제 압니다, 이 드라마. 어허. 자, MBC 금토 드라마 유부녀 킬러. 평범한 워킹맘이면서 동시에 킬러로 살아가는 한 여자의 이중생활을 그린 생활 밀착형 액션 코미디입니다.
1: 예.
0: 그 공효진 씨가 극중 생활력 넘치는 워킹맘이자 킬러인 유보나 역을 맡았고요. 그냥 겉으로 보면 이제 평범한 주부인데 임무가 딱 떨어지는 순간 원샷 원킬 킬러 킹피셔로 돌변하는 반전 캐릭터죠.
1: 어허.
0: 그리고 소시섭 씨 주연의 드라마 요즘 핫했던 김부장이 금토 드라마를 이제 꽉 잡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종영했잖아요.
1: 끝났죠.
0: 이제는 킬러 엄마 공효진 씨가 금토 드라마의 바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방송이 무려 시청률 9.4% 기록하면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1: 야,
0: 너무
1: 공효진 씨가 네. 나오면 드라마가 좀 히트를 하는 것 같아요.
0: 잘 되죠.
1: 네, 잘 되는 네. 것 같은데 MBC 드라마 오랜만이네요.
0: 그 지난 2011년 차승원 씨와 함께한 드라마 제가 정말 사랑했던 드라마 최고의 사랑 이후 약 15년 만에 진짜 오랜만이죠.
1: 벌써 이렇게 됐어.
0: 네, 이 MBC 드라마로 돌아온 거고 그동안 러블리랑 공효진 요걸 합해서 공블리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인데 정말 사랑스러우면서도 현실적인 캐릭터를 그동안 많이 맡아왔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카리스마 있는 킬러 캐릭터를 맡으면서 액션까지 가능한 배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야호.
0: 특히 이제 킬러 역할이다 보니까 칼을 잘 써요.
1: 네.
0: 근데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양배추를 이제 순식간에 써놓아가지고
1: 아 역시 사랑스럽네요. 네.
0: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 아, 이 너무 사랑스럽다.
0: 그렇죠.
1: 예, 뭘 해도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역시 공블리는 공블린 것 같아요.
0: 네.
1: 캐릭터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또 배우이시기도 한데
0: 그쵸.
1: 대표작 진짜 많죠.
0: 아니 이걸 다 말하기도 힘들어 정말. 그동안 출연한 드라마 라인업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화려한 시절, 니 멋대로, 아, 제 인생 드라마.
1: 저도 인생 드라마.
0: 예, 상두야 학교 가자. 건빵 선생과 별사탕, 파스타, 최고의 사랑, 극복. 예, 주군의 태양. 괜찮아 사랑이야. 프로듀사, 질투의 화신, 동백꽃 필 무렵까지. 어때요 공효진 씨 드라마 아까
1: 다 기억나.
0: 예, 그렇죠.
1: 다 기억나고
0: 예, 니 멋대로 해라 제일 좋아하시고
1: 여기에 다 캐릭터를 다 살리는 진짜 훌륭한 배우이신 것 같아요.
0: 아니 진짜
1: 저는 여기 인생 드라마 두 개나 있습니다.
0: 뭐예요?
1: 내 멋대로 해라랑 예. 괜찮아 사랑이야.
0: 아,
1: 두 작품 너무 사랑합니다.
0: 맞아, 내 멋대로 해라. 아니 근데 공효진 씨 영화 보면은 그냥 연기 같은 느낌이 없고
1: 그게 진짜
0: 그냥 이 사람이 여기 그냥 살아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1: 너무 너무 멋집니다. 예. 아. 내 멋대로 해라 너무 좋고
0: 네.
1: 뭐 최고의 사랑 좋아하셨던 것 같네요.
0: 저 최고의 사랑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재밌죠. 요 두 개를 제일 좋아했어요. 네 멋대로 해라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1: 아, 네 멋대로 해라 진짜 명작입니다.
0: 네. 네.
1: 필모그래피 정말 다양하고
0: 맞아.
1: 믿고 보는 배우 공효진 씨 유부녀 킬러로 또 하나 인생 캐릭터가 탄생할 것 같아요. 기대가
0: 맞아요.
1: 됩니다.
0: 네. 아, 요 얘기를 하나 좀 더 해도 돼요?
1: 어떤 거요?
0: 이게 이제 이 네 멋대로 해라 2002년 MBC에서 이제 방영됐던 드라마인데 그때 공효진 씨 나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 그때 20대겠죠?
0: 23밖에 안 됐어. 데뷔 초에 찍은 작품이고 그때 주연이 또 아니었어요. 심지어.
1: 아니었어.
0: 그렇죠?
1: 예.
0: 조연인데도 이 작품 통해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고
1: 양동근 씨 따라다니네요.
0: 그렇지. 그리고 최고의 사랑에서는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전락한 전직 아이돌 구혜정 역을 맡아서 공블레 정석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화제가 된 장면이 있는데 이거 좀 볼게요. 이 상황 설명 좀 드리면
1: 예.
0: 극중 윤계상 씨가 자신을 돈으로 사려 한다고 오해해서 자존심이 상한 채 서러워하면서 우는 장면 네, 한번 볼게요. 네.
2: 아시다시피 제가 국보급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10억도 적다. 저 차도 사야 되고요. 집도 사야 되고요. 우리 오빠, 우리 아빠 스크린 골프장도 차려드려야 돼요. 그거 하려면 100억은 있어야겠다, 그쵸? 나 100억인데 너 그래도 살래? 얼마든지 불러보라며! 100억은 아깝니?
3: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 한 잔 드시고 진정 좀 하신대.
1: 잘한다. 너무 잘하셔. 너무 잘하셔.
0: 네.
1: 아, 믿고 보는 배우 공효진 씨입니다. 아.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갑니다. 드라마 유부녀 킬러의 OST예요. 이하이 페이퍼 플라워.

0: 페이퍼 플라워 이하이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조용희 님이 저는 공효진 씨 영화 미스 홍당무 보고 반했어요. 아, 명작이지.
1: 이때 여기 막 뭐 주근깨 같은 거 심으셨었나? 기억이 안 나네.
0: 빨개지잖아요. 그쵸, 뭔가 찍었지, 감정 맞아. 변화가 생기면 빨개져서 네. 홍당무라고 불렸는데 그쵸. 아 진짜 성격 파의 어떤 그 캐릭터 연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1: 7563님 영화 품행제로도 빼놓을 수 없죠. 노는 언니 역할 너무 잘했잖아요. 아. 근데 보통 이런 역할 하면은 약간 개그캐가 씌워지면서 진지한 연기 할 때 사람들이 몰입이 안 되는데 네. 공효진 씨 이게 왔다 갔다 너무 잘하니까
0: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1: 어쩜 그래?
0: 그리고 그 깻잎머리라고 하죠. 네. 예, 아마 80년대 분들은 학창시절에 네. 깻잎머리를 다 할 텐데
1: 치마 밑에 바지 입고 날라차기 하잖아요.
0: 그런 어떤 캐릭터를 너무 귀엽게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파트 가볼까요?
1: 네, 이번엔 요즘 화제인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Weekly Content.
0: 자, 오늘 소개해주실 컨텐츠 어떤가요?
1: 아이돌 팬덤 서바이벌 예능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팬덤 스테이지.
0: 아 진짜요? 네. 이거 몰랐네. 팬 서바이벌 예능까지 나왔군요. 어떤 내용이에요?
1: 자 아이돌이 아니라 팬들이 주인공이 되는 예능. 와 특이하죠. 특이해. 아이돌 팬덤 중 최고의 팬덤을 뽑.

0: 뽑는 겁니다. 미션도 팬들만 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1: 예.
0: 어느 팬덤이 티켓팅을 더 잘하는지 대결도 하고 런닝머신을 뛰면서 응원법을 외치는 미션 등 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오, 재밌겠다. 참신합니다. 어떤 아이돌 팬덤이 참가를 했어요?
0: 총 10팀의 K-POP 아이돌 팬덤이 참가를 했습니다. 데이식스 팬덤 마이데이, 몬스타엑스의 몬베베, G.O.D의 팬 G.O.D,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모아, 샤이니의 샤이니 월드, 세븐틴의 캐럿, 트와이스의 원스, 빅뱅의 V.I.P, 엑소의 엑소엘, 라이즈의 브리즈까지.
1: 와.
0: 팬덤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만큼 이 다들 진짜 최선을 다해서 미션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약간 세대도 다양하네요.
0: 그렇죠. 왜냐면 봐보세요. 1990년에 데뷔한 G.O.D 팬덤부터 2023년에 데뷔한 라이즈 팬덤까지 참가한 팬들의 이 세대가 다양합니다.
1: 어, 진짜.
0: 그래서 재밌는 장면이 탄생을 하는데 패자부활전 게임 중에 포카깡이 있었어요.
1: 어, 네.
0: 이게

0: 전혀 몰라. 전혀 그쵸? 몰라.
1: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아이돌 앨범 사면은 그 안에 멤버들의 개인 포토카드가 들어있죠.
0: 있죠. 예, 포토카드.
1: 그런데 이제 멤버별로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앨범마다 랜덤으로 한 장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최애 포카를 갖고 싶잖아요.
0: 예.
1: 그래서 최애 포카를 뽑을 때까지 앨범을 계속 싸서 포토카드를 뜯어보는 거예요.
0: 아...
1: 그거를 포카깡이라고 합니다.
0: 아하...
1: 그래서 팬덤 스테이지에서는 이렇게 포카깡을 해서 자신의 최애 아이돌 포카가 많이 나올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 대결을 하는 건데
0: 야...
1: 제 아들도 뭐를 뜯으면서 무슨 깡을 한다고 했고 내가 이 민홍이 왜 이 나쁜 말을 쓰지?
0: 어...
1: 뭐 돈

0: 존재감 느끼고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1: 재밌겠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아이돌의 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우리 때는 이 팬덤끼리 막 맞붙는 경우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팬들끼리 티켓팅 잘하는 꿀팁도 공유하고 서로 덕질 노하우도 나눕니다. 또 가수들이 팬들에게 응원 영상을 또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팬들이 가수를 응원하는데 이번엔 반대로 가수가 팬을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가수들도 은근히 이 승부욕을 드러내는데 몬스타엑스는 팬덤 몬베베한테 꼭 1등을 하라고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들이 주인공이 되고 가수가 오히려 팬을 응원한다는 점도 이 프로그램의 신선한 재미인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제 테디의 팬덤 테니아가 출전하면 어떨 것 같아요?
0: 아, 저희 팬들은 저희 그 매니저가 준수 팀장이 그 요새 뮤지컬 하잖아요. 네. 그래서 퇴근길 하면은 네. 저한테 이제 질문하더라고요.
1: 뭐라고요?
0: 형네 팬들은 왜 말이 없어요?
1: 아, 조용조용 하시구나.
0: 이상하잖아요. 그럼 말하는 분이 한두 분밖에 없고 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1: 이게 다 그 팬덤만의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근데 팬들은 다 스타 따라간다고 하던데.
0: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모델을 제가 못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팬들 테니아는 아마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아,
1: 팬덤이 예. 있는 것도 부럽네요.
0: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쯤에서 아, 정문주님이 저희도 나가고 싶네요. 테디 뭐예요?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거 답답하네. 저희 팬들과 저는 네, 이런 관계입니다.
1: 좋은 관계.
0: 서로 네. 뭔가
1: 너무 좋지.
0: 소극적이에요. 서로 뭔가 소극적.
1: 아, 말만 안 해도 통하는 사이인 거지.
0: 알겠습니다. 뭐. 네. 예, 마음에만 있으면 되죠. 네. 종교 같은 건가 서로. 자,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볼게요.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FM10입니다. 전민규 유행사무총장인가 유행본부와 함께했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1: 네.
0: 1633님이 GOD는 포카 랜덤이 없어요. 다섯 멤버 전부 준다고요. 그래서 포카깡을 몰라요. 펜지가 올렸습니다.
1: 아, 긁히신 것 같은데.
0: 아, 긁힌 것보다 뭐 약간 자랑한 것 같기도 해요.
1: 아, 다섯 명 다 주는구나.
0: 다 준다. 네. 최고의 아이돌이다.
1: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 안 나오면 또 막 그 쪼는 맛이 있더라고요.
0: 네. 네.
1: 최고의 아이돌이죠. 예.
0: 부럽네요. 예. 저는 제 사진을 넣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시나?
1: 거기는 테디 사진이랑 전민기 사진 넣으면 어때요?
0: 어, 좋다. 어,
1: 전민기 나오면 또 사야 되는 거야. 테디 나올 때까지.
0: 잠깐만.
1: 나를 꽝으로 쓰면 어떨까?
0: 잠깐만, 그거 아이디어는 일단 받아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0: 팬송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 GOD 하늘색 풍선 이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1: 수고하셨습니다.
0: 같이 인사드릴게요.
1: 네.
0: 여러분
1: Have a good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P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카트를 끌고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이 과일 채소 코너인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하죠. 철마다 바뀌는 과일 채소를 보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구나 기대감이 생기고 색상까지 선명해서 구매욕이 상승한다는데요. 공간도 사람도 첫인상이 참 중요하죠. 아침 가족들에게 저의 첫인상이라. 지난주 수요일 상디를 구박하던 모습은 싹 다 잊어주시고요. 오늘부터 1일, 한 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8월 1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옥상달빛 김윤주입니다.